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자국자국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 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지역을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었나 봐요. 서울은 아직 추운데 남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1: 맞아요. 아무래도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봄이 오는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따뜻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찾아왔는데 그거 아세요? 창원이 그냥 창원시가 아니고 창원 특례시래요.
1: 제가 특별시나 광역시는 들어봤는데 특례시는 생소한 것 같아요.
0: 네, 이게 광역시급은 아닌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크다, 큰 도시다 이런 뜻이죠. 예.
1: 그러면 궁금한 게 전국에 특례시가 얼마나 있나요?
0: 예, 그래서 제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 이렇게 네 곳이 특례시로 선정이 됩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이제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유일하대요.
1: 확실히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0: 네.
1: 또 하나가 독특하게도 예술에 대한 수요도 높다고 합니다. 오늘 미술관.
0: 맞아요.
1: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여기가 오니까 길이 쭉쭉 아주 반듯하게 나와 있는 계획도시거든요. 그 창원의 계획적인 매력으로 빠져보겠습니다.
1: 가시죠.

0: 와, 경남 도립 미술관. 창원에 엄청 큰 미술관이 있네요.
1: 생각보다 커서 놀랐어요.
0: 진짜.
1: 그래서 약간 동시대 현대 미술가들을 주로 다루면서도 또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수집하거나 주로 전시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오늘 전시도 보통 사람들 기대됩니다.
0: 네. 아, 오늘 제목 전시가 참 따뜻하네요.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익숙한 얼굴들이 나올까요?
1: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작품으로 등장하는 건데
0: 네. 이렇게
1: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쌓여서 시대가 되고 그 시대가 쌓여서 역사가 되고
0: 네.
1: 오늘 그런 모습들을 작품으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도 오늘 열심히 전시를 보고 일을 하자고요.
1: 좋습니다.
0: 네.

0: 와, 미술관이 겉에서도 컸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규모도 크고 네. 수준도 작품 수준도 되게 좋은데요?
1: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에서 보던 이름들이 많이 보여서 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0: 와, 저희가 저 작품 보고 싶었거든요. 크기가 큰데 네.
1: 아, 그래도 굉장히 약간 서양 느낌도 나는데 양달숙 작가의 잠시라는 작품인데
0: 1957년 작이고 맞아요. 이게 아마 그때 농촌 풍경인 것 같아요.
1: 부산 근대 미술을 개척한 1세대 작가래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이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다고 해요. 전후의 그 암울한 시대상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좀 회색빛을 많이 썼어요. 어두운 회색빛을 많이 썼는데 이 작품은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해요.
0: 아마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인데 저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어떻게 알고 제가 요즘에 근육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근육이 우리가 헬스 열심히 해서 만든 그런 근육이 아니고
1: 그러니까.
0: 진짜 노동을 해서 정말 그 땀의 결과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생활 근육이 보입니다.
1: 약간 그냥 평범한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한국전쟁 끝나고 오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 잃지 않겠다. 네. 근데 열심히 농사 짓겠다.
1: 아,
0: 약간 그런 느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1: 아, 좋은데요?
0: 이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럼요. 너무 유명한 작가님인데
0: 어우 깜짝이야 진짜
1: 권우상 작가 흉상이네요.
0: 예, 권우상 작가가 아주 핫하잖아요.
1: 아 맞아요. 예. 어디 브랜드랑도 같이 그 콜라보도 많이 하는데
0: 네.
1: 이 작품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했더니 단단한 스티로폼을 가져와서 미리 형태를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조각조각 낸 다음에
0: 네.
1: 다시 조각에 붙인대요.
0: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0: 어디였죠? 서초동 갔을 때 기억나요?
1: 사진작가.
0: 포토큐비즘.
1: 아 맞아 맞아 맞아.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0: 맞아.
1: 그러니까 약간 입체를 또 평면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평면을 입체로 만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포토큐비즘이기도 하면서 또 조각으로 만든 큐비즘이기도 하고.
0: 예.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교과서에 나옴직한 그림들.
1: 딱 여기.
0: 아 요거 지나칠 수 없죠.
1: 이중섭.
0: 예. 이중섭 화백이 부인하고 진짜 사이가 좋았잖아요.
1: 아 거의 뭐 사랑꾼이었죠.
0: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편지가 나오네요.
1: 한국전쟁 때 부인이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으로 부인이 먼저 보냈어요.
0: 맞아요. 일본어.
1: 어, 네. 가족 그 자녀들이랑 그리고 생이별 했을 때 그 부인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라고 해요.
0: 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이 아고리는 머리가 점점 맑아지고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너무도 자신감이 넘치고 또 흘러넘쳐 번뜩이는 머리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덕 천사 만세 만세. 내용도 그런데 여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장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로서 깨알같이
1: 아니 그리고 맞아 저기 우측 상단 보면은 가족. 지금 생이별한 상태인데 가족이 다 같이 얼굴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사랑꾼이네요. 예쁘다.
1: 다음 연애 편지 쓸 때 따라 써야겠습니다.
0: 그니까 아. 박수근 화백의 그림도 있고요.
1: 네. 박수근은 또 우리나라 또 국민화가잖아요.
0: 그렇죠.

0: 이게 보통 사람들 전시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또 보통 사람들 그린 화가를 뽑자면 보통 밀레.
1: 맞아요.
0: 그리고 또 반고흐를 뽑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박수근 화백이 밀레 그림 보고 화가가 돼요.
1: 진짜요?
0: 아, 정말로. 예. 밀레 그림 만종을 보고서 반에서 서민 화가가 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반고흐도 밀레 그림 보고서 서민 화가가 되기로 한 거예요. 약간 평행 이론 같은 얘기가 있어요.
1: 어, 그렇군요. 근데 제가 박수근 화백은 그림이 따뜻하잖아요. 멀리서 봐도 되게 막 따뜻하고 약간 거친 느낌도 있어서 막 맞아. 그렸다기보다는 왠지 막 이렇게 흙으로 누른 느낌도
0: 그러잖아요.
1: 있고.
0: 그러죠. 돌에 그린 것 같잖아요.
1: 네.
0: 유화 묵감을 한번 얇게 먼저 바른 다음에 말리고 바르고 아. 이걸 계속 반복시키면은 저런 질감이 나온다고
1: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고요. 레이어가 생기니까 아. 속에서 올라오는 색감이 되게 독특한 거죠.
0: 그렇죠. 예. 사인 너무 귀엽네요.
1: 수근. 수근.
0: 그러니까.
1: 수근이 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구 작가. 속, 어머.
0: 이거 되게 귀하다.
1: 이게 배추가 저는 그냥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쌀포대 같은데요?
0: 어, 그러네요.
1: 어, 약간.
0: 와, 근데 진짜 재료가 부대 종이 위에 또 아크릴이고 포대를 같이 썼네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인가 보다 했는데 재질이 너무 독특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배추가 진짜 그냥 봐도 농사가 잘 됐잖아요.
0: 아, 그러니까.
1: 근데 왜 아저씨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0: 어, 그러네.
1: 이분이 굉장히 재료가 특이한 게 요 그림. 속 천하지 대보는
0: 이게 포대 자료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아 맞네. 뒤에 이렇게
1: 농협 인천 공판장 제품을 써 있네요. 아, 이거는 저도. 그린 게 아니고 실제 그
0: 근데 재밌는 게 이 작가가 실제로 이렇게 미술 전공이기도 한데 농사를 짓는데요.
1: 아 실제로?
0: 네, 그래서 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1: 어쩌면 이제 아버지의 표정이기도 하고 본인의 표정이 담기기도 그렇죠. 하고 저기 약간 시름이 담긴 그 쌀이 막 수입되면서 그 농산물 수입되면서 맞아요. 시름이 담긴 모습과 그래도 희망이 느껴지는?
0: 장사 좀 잘, 이게 농사가 좀 잘 되신 것 같은 느낌.
1: 아니 좀 해탈하신 건가요? 네.
0: 와 재밌네요.
1: 저 이 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0: 오.
1: 뭐죠? 노을? 나는
0: 이곳에 다시 올 거야래요?
1: 나는 이곳에 다시 올 거야?
0: 저도 이 전시를 미리 사전 공부하다가 이 노을에서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궁금했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 노을을 보면서 다시 이곳에 올 거야 라고 했을까?
1: 창원에 저 새 친구가 너무 놀러 온 거예요. 신나게 논 거야. 근데 다시 이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든지 뭐 시험을 치워야 되는 거야. 나는 노을을 지면서 이게 뭐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나 다시, 어? 다시 놀러 올 거야, 여기. 약간 그런 네. 밝은 마음 아닐까요?
0: 좋네요.
1: 아, 제가 예전에 20대 때 놀 때 그랬거든요. 바쁘게 사느라고 다시 못 갔어요. 다시 못 가더라고요.
0: 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못 가고 사네요, 지금. 예.
0: 그래서 약간 공감이 돼서 또 이렇게 끌리나 봐요.
1: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작가가 없어. 예.
0: 근데 이 전시의 특징이 뭐냐면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작품들이 조선 후기부터 동시대 작품들까지 한 번에 총망라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부터 네. 지금까지 다 아우르는 보통 사람들이군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보통 사람들이 살았는지 이 작품에서 12개로 돼 있더라고요.
1: 네.
0: 확인할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1: 약간 민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막 봤던 선비들이 그리는 그런 그림 같기도 하고 좀 되게 특이한데 만화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이게 조선 후기 풍속화에 속하는데 약간 높으신 분들에게 우리 서민들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게 많이 좋은 정치 해달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 전생이야. 여기서 태어나. 저기로 또 가. 계속 농사만 짓는 거야.
0: 아니, 이런 연출도 잘하실 것
1: 아,
0: 같은데.
1: 약간 드라마 속에 그 전생과 현생 오가는 그런 상상도 저는 돼요.
0: 보시면은
1: 새참 나름.
0: 또 새참을 또 머리에 이고 나르고 있네요.
1: 바둑이가 자기 뭐 줄까 봐 쫓아가고 있어.
0: 그러니까 애들 신났어 지금. 재밌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또 민화를 많이 보네요.
1: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꼭 보고 싶은 조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0: 뭘?
1: 전에 어릴 때 미술책에서 봤었어요. 이분의 조각을.
0: 아, 저도
1: 저기 있습니다. 권진규 작가.
0: 테라코타라는 조각을 하는데 테라코타라는 말 자체가 점토를 굽는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1: 홍자하고 영희.
0: 홍자, 영희. 이렇게 같이 보니까 뒤랑 또 겹쳐져서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전 작가하고 지금 핫한 작가의 조각품이 여기도 환상한 거 아니에요?
0: 오늘 약간 컨셉 환상인가 환생인가요?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른 스타일로
1: 저도 다르게 풀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요?
0: 그러게요. 예.

0: 이거 의도하신 걸까? 좋네요.
1: 이게 테라코타 네, 구운 거군요.
0: 이 점토를 굽는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야를 굉장히 개척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 자, 이번 전시제 궁금한 게 많아서 하계 연구사님 만나볼 건데요.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제목이 참 독특한데요. 네. 무슨 뜻이에요?
2: 그냥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죠.
1: 예. 작품이 진짜 많아 보이던데요?
2: 예, 맞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동시대 오늘날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작품을 남겼는지 네. 그런 그 기록들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0: 눈여겨봐야 할 작품이 있을까요?
2: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서 좀 살펴볼까요? 아,
1: 그러니까 하계 연구사님이 직접 도슨트 해주시는 건가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기대되네요.
1: 네.
2: 아, 보통 사람들이 한국 미술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기록이 어떻게부터 시작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윤두서 선생님이 처음이더라고요. 아. 서민을 처음으로 그리신 분이세요.
1: 오. 진짜요?
2: 예. 보통은 뭐 그게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시기가 17세기입니다. 오. 네.

0: 김홍도나 여기보다 앞선 건가요?
1: 그렇죠.
2: 어, 근데 저는 공자 윤두서 하면은 네. 정교한 자화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17세기에 이렇게 그렸다는 게 세상 놀랍네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일반 분들은 관상 영화의 포스터
0: 맞아요.
1: 때문에
0: 그 털도 막 되게 세밀하게 묘사한 네. 그 화가 네. 맞죠.
1: 그걸로 유명해서 모두들 그 작품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풍속화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0: 그림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1: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서민들 그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좀 첫 시도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봤을 때는 구도나 이런 것들이 살짝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최초로 기록된 서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미술의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 자화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고 각을 딱 모든 그 역량을 쏟아부은 느낌이고
1: 그렇죠. 에너지가
0: 여기 좀 가볍게 약간의 낙서처럼
1: 네, 그렇습니다.
2: 저는 약간 뿌듯하면서도 놀라운 게 사실 서양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딱 생각해 보면은 밀레부터 출발을 하는데
1: 맞습니다.
2: 그 밀레도 19세기거든요.
1: 맞습니다.
2: 근데 17세기에 우리나라 화가가 이렇게 그렸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0: 그리고 신문사에서 쉽지 않은 시도였어요.
1: 남존 여비사상 그런 게 있었죠. 여자를 주인공으로 그것도 서민을
0: 그렇게?
1: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윤두서라는 실학을 공부하신 분이 이런 그 서민을 여인을 그렸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죠.
0: 제가 여기 경남 도립미술관은 처음 와봤는데 일단 규모에 놀랐고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점심시간에 직장인은 무료라고 합니다.
2: 아 그래요? 나 좀 신기하다.
0: 여기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2: 그 지역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라 생각해요. 도서관이랑 미술관.
0: 이야 자기가 또 도센트라고.
2: 네, 또 창원의 퀄리티를 느끼고 갑니다. 또.
0: 네, 퀄리티 감사합니다. 창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와, 이번 관에서는 가족도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와, 정말 대가족이네요. 그렇죠?
1: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림 사이즈도 그렇고 1930년대 이 그림을 그린 배운성 작가는 네. 이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에서 유학을 가서 그림을 배워온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0: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자주셨나 봐요.
1: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되게 그림 가족도를 보면은 부유해 보이잖아요.
0: 또 사는 집이지 않아요?
1: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대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인데

0: 부잣집으로 이제 일을 하러. 그때 이 부잣집의 아들이 독일로 유학을 갔대요.
1: 어느 아들일까요?
0: 잘 모르겠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따라가가지고 도와주러 갔다가 그 독일에서 우연찮게 그림을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요? 네.
0: 근데 아직도 미스테리한 그림인데 그럼 그 부잣집의 가족 돈이야? 네. 라고 나왔는데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네. 또 알고 보니까 화가의 어머니 얼굴이랑 거의 흡사가 돼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가 아니냐. 아... 그래서 아직도 100% 밝혀진 거 없는 약간 한국화에서 좀 미스테리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보여요.
1: 이렇게 보면 색동저고리 아이가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돌잔치거나 뭐 백일잔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게 왠지 부러웠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저 어머니를 저렇게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하는 그러니까 마음.
0: 이 그림이 한동안 없어졌었대요.
1: 왜요?
0: 찾아보니까 해외에서 없어졌다가 우연히 프랑스 파리의 한 골동품점에서 한국 그 화상이 찾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1: 이렇게 큰 그림이 사라졌다고요?
0: 골동품에 있었대요.
1: 와, 이게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온 건가요?
0: 그러니까.
1: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맞아요. 아픈 그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페인트를 독특하네요. 막 이렇게 기름에 띄운 느낌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엎어온 것 같기도 한데.
2: 한경화 작가님의 불편한 속삭임이에요. 자수일 거예요.
1: 이게 자수라고요? 네,
2: 자수를 한 건데.
1: 이게 자수라고요? 자수인 줄 아셨어요?
0: 너무 예쁘죠. 손자수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이 작가님이 정말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1: 네.
0: 이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님이 밑그림을 그리면 제 상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낸대요.
1: 네?
0: 신기하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손자수를 하는 분들이 손자수에서 다시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가능한가요?
0: 가능한가 봐요. 실제로 그렇게 작업한 거라고 해요.
1: 그럼 이 그림은 요약하면 그거네. 내래 북에서 왔수다.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자수 같지가 않고요. 네. 그 기름 동동 뜬 그런 기름에 맞아, 왜 이렇게 맞아. 뭐 부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0: 그리고 네. 이제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글씨 써져 있네요. 빅스마일 맞지 않나요? 알파벳.
1: 약간 떨어져서
0: 그죠?
1: 보이세요? 빅스마일.
0: 오 놀랬어 몰랐어요.
1: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같이 크게 웃자.
0: 그런가 봐요.
1: 빅스마일. 우와.
0: 아 작품 퀄리티가.
1: 이거 너무 정겹다.
0: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림이 있죠. 작은 그림 별장. 벽수산장이래요.
1: 벽수산장이라고.
0: 네, 안타깝게도 이 대표적인 친일파 윤덕영.
1: 윤덕영 많이 들어봤어요.
0: 윤덕영 별장이었는데 네. 저기가 대지 면적이 1만 평이래요.
1: 예?
0: 1만 평이었고
1: 이 실제로 건평이... 있는 별장인 거예요? 그러면
0: 있었던? 네, 있었던.
1: 한국이에요?
0: 응.
1: 깊은 산골에 있는 별장인 줄 알았더니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서울 종로구 옥인동.
0: 미술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나혜석은 파리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곳에서 입체파와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 지금 유화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그쵸. 발랐는데 저는 야수파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1: 야수파가 물감을 두껍게 그리나요?
0: 네. 두껍게 약간 색도 자기 마음대로 칠하고 보이는 색을 떠나서 그때 나혜석이 딱 그 서양의 회화를 배워왔던 시기인 거예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에서 태어났던 신여성이니까 그 내재됐던 억눌렸던 마음 자랄 때 그런 마음들이 야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닐까
0: 터져 나왔나 싶습니다. 봐요.
1: 저랑 비슷한가 봐요.
0: 근데 사이즈도 그렇고
1: 아니 무슨 그림이 이렇게 뭉클해?
0: 제목이 환향이에요.
1: 환향. 전선택 작가입니다.
0: 이렇게 볼까요?
1: 예.
0: 전선택 작가의 환향.
1: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0: 맞아요.
1: 굉장히 그리운 사람들이 만난 느낌인데요.
0: 만종 같은 느낌.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0: 네, 그죠. 분위기도 그렇고
1: 색감이 되게 비슷해요.
0: 맞아요. 이 작품에 왜 슬픔이 있냐면 이산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싶었는데
1: 가족들을 못 보고
0: 생이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움이 담겨서 이렇게 가족과의 만남 이런 슬픔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게 재회를 한 건가? 다시 만났나? 그러면 그러니까. 기쁘고 얼싸고 막 환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자제하고 누르고 괜찮아 위로하는 느낌이에요. 이번 전시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평면적인 작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관된 동영상들이 좀 곳곳에 있는데 저는 알겠어요. 그 화백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여기 이상가족 성공하는 와 저게 기네스북에 올랐던 방송이거든요.
0: 아 진짜요? 이게
1: 가장 최장 생방송.
0: 아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전시 기획 너무 잘하셨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작품을 보고 연관된 영상 틀어놓고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게.
1: 그러니까 약간 보통 사람들의 아픔.
0: 네 그러니까. 아, 전시관에서 이런 영상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3: 태용호 씨의 어머님 또 언니를 찾으신 거고.
4: 네,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제 거예요. 아.
1: 와,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저희가 시간을 막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로의 아락, 그리고 그 속의 상처까지 다 읽어낸 그런 기분입니다.
0: 아, 약간 재밌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네.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보면서 평범한 일상을 좀 더 반추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창원을 찾은 오늘 이날도 보통 사람들의 역사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럼요. 예.
1: 자, 저희가 서울에서 창원까지 왔으니까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곳이 있어요. 멋진 곳. 가볼까요?
0: 가보시죠.
1: 네.

0: 진짜 집이 크다.
1: 아 이거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0: 요즘에 지금 재벌집이 재벌집. 그러니까. 너무 근데 보존이 너무 잘 돼 있는데요.
1: 그러니까.
0: 진짜 타임머신 탄 것 같아요.
1: 네. 저 창원은 진짜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진짜?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이질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현실과 현재와 과거 공존하고
1: 진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야. 와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새로운데요?
0: 네 여기가요 순흥 안씨가 대대로 살았던 고택인데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창원의 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래요.
1: 신기해요. 서울 도심에는 또 왕의 공간 궁궐이 있었잖아요.
0: 네.
1: 창원에는 도심 안에 이런 한옥이 있네요.
0: 네 저기 전통 홀레도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다고.
1: 아 그러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다.
1: 그러네요.
0: 와.
1: 생각보다 예쁘다. 소리... 약간 드라마 한 장면 같아요.
0: 어머,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1: 드라마 한 장면 같아요.
0: 이영애.
1: 여기 너무 예쁜데?
0: 어.
2: 예쁘다.
0: 네. 너무 좋다.
1: 그러네요.
0: 저희가 시작할 때 따뜻한 남쪽이라고 했더니 바로 비가 내립니다.
1: 아, 깜짝 놀랐어요.
0: 오늘 창원 특례시에서 변화무쌍한 문화를 즐겨봤는데 특히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소재인 전시를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다 아는 분들 같아요.
1: 맞아요. 예. 저 도슨트로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미술의 영원한 주제는 사람이자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
0: 와, 맞습니다. 자, 우리 동네 미술관은 이렇게 우리 정호철 도슨트의 멋진 해설과 또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 우리 동네 미술관.

0: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반갑습니다.
1: 저는 삼색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삼색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알 정도로 촉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0: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3: 국악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본방을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이좋게 지내자! 파이팅!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민요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다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5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우니 손으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히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3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량아리랑 그리고 경복궁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2: 박채원 화이팅! 국악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공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이고
1: 아,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 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2: 지.
1: 아니 이곳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저 아이고 나 사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담 먹고 쓰면 만병해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흐르르르르르.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차라가 한 끼를

자르네요. 목을 길게 빼요.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가 없는 갈로이 호랑이 해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에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탄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에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와 이정희를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밌게

0: 다가온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흥보 내외간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게 실롱 실곤 톱.

팡!

여보게 마누라 예 톱 소리를 맞춰 주소

0: 한다고?
1: 헐.
0: 이

나간 놈의 집 구석이 되었구나. 그런지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땀에 박속 긁어가고 염체가 없으니께 땀에 조상께 두여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께 어찌됐어 버려라. 흥보마누라는 말이 아이고야 뭐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하늘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 짐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 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 하라고 흥.

나한테 들고 보면 너 살이야. 나가서 들고 보면 살가 돈이야. 나 가득.

0: 1시에 그래서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3: 동해안별신 곳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곳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꾸준히 창작하며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알리는 곳,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지난 2021년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극, 귀토를 선보였는데요. 2021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무대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 귀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준비했는데요. 귀토의 주인공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자라의 개소가 수궁에 갔다가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인데요. 토자 역은 깊이 있는 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맡았고요. 토자와 함께 수궁을 간 토녀는 김우정, 토자와 토녀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 역엔 최용석이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무대 연출로 돌아온 창극 귀토를 문화인 공감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 귀토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 이번엔 아들 토끼가 수궁으로 떠났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 귀토. 판소리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0: 2026년 국립극장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초연부터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가 2021년 초연, 2022년 재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1: 재공연이고 아마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공연 작품이라서 관심이 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맛을 더하는 새로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 만큼 제가 더 정말 멋진 작품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극 귀토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 창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유쾌함과 감동을 전하는 고선웅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귀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 그 공연을 다시 하면 꼭 맨날 그 달라진 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철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자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대본을 훨씬 더 명료하게 좀 잘라내고 없앤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기복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이 새 역할이 마침 그 김준수, 태평양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우리 김수인 씨, 최영석 씨가 이제 처음으로 캐스팅 됐고 민은경 씨가 했던

0: 역할을 이제 김우성 씨가 하게 됐는데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미러니
1: 있으니까. 기존의 바닥 LED에 무대 뒷면 LED를 더해 산중과 바닷속을 넘나드는 공간을 한층 생생하게 구현한 것도 돌아온 귀토의 특징입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궁가에 상상력과 현대적 연출을 더한 창극으로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의 아들인 토자가 겪는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토자의 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수궁에서 돌아온 아버지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어머니 토끼는 포수에게 목숨을 잃죠. 하늘에서
2: 밉고

0: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우리 토끼끼리 오손도손 살아야지.
1: 난 인자부터 토끼 안 할라요.
2: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 즉 탈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궁이 있는 바다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3: 저것이 무엇이냐? 이 산대가 원척이로 보라. 너 반갑다. 물살로라.
2: 돌아온 귀토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철부지 토자 역은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소리를 지닌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이 맡았는데요.
4: 준수 선배가 했던 토자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활발하고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까칠함을 좀 더 했어요. 이 토자라는 캐릭터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텐데 워낙에 낙천적인 캐릭터고 또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토자와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토자의 연인 토녀는 창극 춘향과 심청의 주역 국립창극단 김우정이 맡았습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0: 네, 태도 묘해요. 그런 포인트를 이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지난 귀토에서는 토자와 토녀를 돕는 주꾸미 대신을 맡았던 소리꾼 최용석이 이번엔 토자의 간을 노리는 자라를 연기합니다.
2: 또 이 자라 역을 통해서 용왕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충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불사지르면서 이제 한몸 희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 용왕에게 바칠 토끼를 놓쳤던 자라. 새로운 토끼를 찾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다 제 발로 수궁에 가겠다는 토자를 만납니다.
3: 어라, 이상하다. 토끼는 토끼란만 다른 토끼리 없다. 혹여 나란 존재를 아시오?
4: 몰라요.
3: 들은 풍월도 없으시고?
4: 몰라요.
3: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그러면 갑시다.
4: 아이,
3: 용 가시겠다네. 아니, 그럼 이 속국 찾고 가면 되지.
4: 들어왔다고 하신대요.
1: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바다에서도 고난이 닥치는데요. 과연 토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5: 여기를 떠나서 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미

0: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피하면 꼭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는 어느 때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데도 역시 그래 맞아. 저도 살면서 또 그래 있는 곳에서 발 디딘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딴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저도 했었거든요.
1: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는 제2회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데요.
2: 올해 두 번째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아시아권 나라의 대표적인 두 나라 작품이 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경극 또 그리고 태국의 콘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 9개 작품을 선보이는 음악극 축제가 되겠습니다.
1: 4년 만에 돌아온 판소리 수군과 그 이후의 이야기. 전통의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전하는 삶의 지혜. 창극 귀토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고전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3: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와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과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귀토의 부제는 토끼의 팔란입니다. 팔란은 토자가 육지에서 겪는 가진 고난을 뜻하는데요. 토자와 토녀는 팔란을 피해 찾아간 수궁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토자의 좌충우돌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국립극장의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는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 중국 등 해외 초청작을 비롯한 9편의 세계 음악극이 펼쳐진다고 하니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세계 음악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입니다. 올해로 벌써 34회째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초청작 5편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내 창작극까지 총 1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4: 매년 여름 찾아오는 2026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무대 위로 펼쳐지는 상상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예술축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5: 아스테이지 축제는 90년대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극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작 작품을 준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에는 해외 공연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4: 올해는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해외 초청작 5편과 하늘 공동창작 1편, 국내 창작 4편까지 모두 10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 체코 드락시어터의 잠들고 싶지 않아.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0: 진행돼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아쉬운 아이들과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의 유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1: 드락시어터는 체코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신체극, 무용극, 비언어 공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자려고 침대에 뉘었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45분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공연입니다.
0: 이번 작품은 오스트리아 토이하우스 시어터의 이리저리 팔랑팔랑입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 속에 몸의 움직임과 소리, 천의 질감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비언어 신체극인데요.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천, 둥실둥실 팔랑팔랑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2: Clapperland piece. It's a piece which is focusing on a sensor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also for the artists that are on stage. Through moving the fabric and moving the air on stage, they can dive into this simple idea, which is basically moving the fabrics, but they are diving deep.
3: Yes.
2: In it with us. Mm-hmm. So I feel happy that we can share it.
4: Und das ein Raum mm-hmm. mit dem Gefühl zu geben. Meine Rolle ist das einfach schon unbewusst ein Gefühl zu geben. Mm-hmm.
0: 여기는 서울 연극창작센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대학로 일대 다양한 극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곳에선 2026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받은 걸리버 여행기 주민 아웃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교에 가던 주인공 바다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연극인데요.
5: 주인공 바다가 학교 가는 등굣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작은 눈물에 하나에 한눈 팔려서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 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내용을 핫땅새가 핸드폰, 프로젝션, 영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0: 아이들에게 익숙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법을 활용. 그림 자극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6: 야!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야!
7: 학교에서 안 배웠어?
6: 죄송합니다!
7: 아주 조그만 게 조심하라고!
0: 등굣길 어른들에게 혼이나 잔뜩 위축된 주인공 바다. 거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몸이 작아져 버리는데요. 카메라 줌인과 일상용품을 활용해 작아진 바다의 모험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인공 바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됩니다. 거대해진 주인공은 환상적인 그림 자극으로 표현됩니다.
8: 창작 과정에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아이가 왜 크고 작아지고 이 세상이 왜 크고 작아지는지 그리고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가족들이든 공연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초록 풍선이 샤인머스켓으로 변하는 마법. 극장에서는

0: 아이들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됩니다.
1: 재밌었고요. 약간 그 그림이랑 그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화면에서 나오는 게 신기해.

0: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연 예술이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유의 힘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테이지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또 그런 쉼표와 또 그 상상력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2: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만난 시간. 2, 1 언어와 국경, 세대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된 특별한 기억.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3: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비언어극 잠들고 싶지 않아와 이리저리 팔랑팔랑은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데다가 걸리버 여행기 줌인아웃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마로니의 공원을 누비는 잠옷 플래시몹과 연주를 관람한 소감을 나누는 다이내믹 리뷰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스테이지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지니까요. 이번 여름 축제를 놓쳐서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겨울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공연장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3대 아리랑 있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리고 밀양 아리랑. 밀양의 아리랑 정신을 이으며 문화, 예술, 관광을 이끌어가는 곳.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밀양 문화관광재단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밀양 문화관광재단 박호성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 자,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무대가 아닌 이렇게 지휘자로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었던.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재단의 경영자, 국립민속관의 원장도 또 경험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행정가인데 오늘은 재단의 경영자로서 밀양문화관광 이해 그리고 밀양 아리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었고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인 공간 VCR에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를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작곡가님의 아니 대표님의 곡들이 예, 들려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먼저 그 서울시 국악관에 나왔다는 네. 1965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 연악단이죠. 네.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선도하고 현대화하고 네. 실용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국악관 연악단입니다.
3: 네.
4: 이곳에서는 세종음악 기행을 비롯해서 안양 그리고 서울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레파토리로 브랜드 공연을 했었죠.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제 15대 단장으로서는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대재해본부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3: 네.
4: 또 첫선음악회라 해서 초연음악회라는 개념은 위촉이 아니라 젊은 작곡가들에게 공모에 의해서 네. 현장에서 이 인기투표인가요? 이거를 예, 우리 그 방송 그거를 약간 차용을 했죠. 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래서 작품률을 달리하기도 했었던 네. 처음 선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0: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1: 네.
0: 신년음악회, 서영음악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세종로에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새해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신년보다는 새해 우리 순수한 말로 해서
1: 좋네요.
0: 새해음악회를 또 브랜드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하게
1: 네.
0: 됐었죠. 초대 단장은
1: 네.
0: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순수 공연 국악관현악단이죠. 예,
1: 네.
0: 그래서 창단해서 창단 단장 초대해서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 여행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그 배리어프리 예, 공연을 또 전국으로 또 친절한 돼지시라는 프로그램으로
1: 네.
0: 전국의 또 국민들에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1: 네. 작곡하신 곡들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0: 예.
1: 대표곡들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가장 많이 사랑받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애정이 있는 애착이 있는 작품인데요.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도
1: 네.
0: 백성들에 대한 사랑. 백성음악이 지금 국민음악인 거죠. 진정한
1: 그렇죠.
0: 국악이 국민음악으로 되는 거였기
1: 네.
0: 때문에 그 근본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할 때마다 그 고민을 했고 단명도 세종국악관이었고 또
1: 네.
0: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또 서울시국악관이었던 단장을
1: 네.
0: 하면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1: 오.
0: 작품을
1: 그렇죠.
0: 굉장히 전통적인 선율로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보다는
1: 네.
0: 템포보다는 가락 중심의 작품으로 썼던 곡인데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두 번째를 하나 더 꼽는다면 이걸 대중적으로
1: 네.
0: 좀 흥겹게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게 신여민동락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신여민동락.
0: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1: 네.
0: 악기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다양하게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리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이제
0: 예.
1: 정말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제5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1: 네.
0: 그전에는 예술가로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봤다면, 또 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일 때는 행정가로서
1: 네.
0: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영가로서 어떤 효율성을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에 좀더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로서 공동체를 엮어가고 관광으로서는 세계와 대화하는
1: 네.
0: 소통하는 그래서 밀양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 네.
0: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기관이 굉장히 문화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도 해야 되고 단체나
1: 그렇군요.
0: 예술가에게
1: 네.
0: 그 외에 교육 그리고 전시 그리고 또 축제. 축제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뿐만이 아니라 밀양강 오디세이 예 그것도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1: 네.
0: 최첨단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 연극촌인데
1: 네.
0: 여기에 또 극장에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이
1: 그렇군요.
0: 3,400석짜리들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면서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름 축제도 또 하고 또 하반기도 축제가 많이 준비되는데 그 축제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들이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주천문대 밀양
1: 오.
0: 우주천문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야.
0: 그리고 또 의열단
1: 네.
0: 예, 그 기념관과 체험관을 비롯해서 아주 폭넓게 여행자센터 문화센터도 그런 장소들도 있고 해서 10여 개의 아주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집약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그렇고 또 완성도도 그렇고 또는 공공성, 공익성도
1: 네.
0: 그리고 또 효율성도 가져야 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밀양 문화 관광 재단입니다.
1: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1: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밀양 문화 관광 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고 또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일 텐데 어떤가요?
0: 대표적인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10주년 즈음에서 그 클래식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네. 방송국, 부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음악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음악회 행사들을 잘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양식품이 밀양에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는 게 밀양이더라고요.
1: 어머, 그래요? 네,
0: 그래서
1: 예, 우리 전 세계인의 사랑을
0: 받는 그렇죠. 불닭볶음면. 그래서 K컬처는 물론이고 이제 K푸드를 앞세워가는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체부와 함께 매운맛 축제, 밀양 매운맛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해서
1: 네.
0: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뭐 BTS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많은 사랑을
0: 맞습니다.
1: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도 열리죠.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가요제 축제 사회도 보고 했었거든요.
0: 예.
1: 예.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1957년에
1: 네.
0: 개최돼서 올해 68회를 했어요.
1: 벌써 68회요. 예.
0: 그래서 정부 지정 문화, 대표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지정돼서 아주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1: 네.
0: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유관된 곳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1: 네.
0: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교류, 지금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그 글로벌 세계의 K 아리랑 엑스포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엑스포를, 예. 네.
0: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100년, 이제 그 아리랑 100년인데,
1: 네.
0: 이 아리랑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0년을 주도하는 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1: 네.
0: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시민이 한 올해 보니까 한 7천여 분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각께서 그래서
1: 네.
0: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는 관주도가 아닌 그런 축제로 지금 이제 안정 안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밀양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0: 예.
1: 하나 밀양, 정선, 그다음에
0: 진도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양 아리랑이랑 다른 아리랑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0: 우리 그 한국인의
1: 네.
0: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1: 네.
0: 특히 국악, 전통 예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그 한가신명 딱 이렇게
1: 그렇죠.
0: 줄이죠
1: 예.
0: 줄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세 아리랑 중에 가장 큰 신명이 있죠.
1: 네. 예. 좀 신명 나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굉장히 직설적인 경상도의 그 분위기가 나를 좀 보면 안 보면 안 될 것
1: 같아요. 아니 오늘 지금 이름 때문에 못
0: 그렇죠.
1: 네.
0: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1: 그러니까.
0: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경쾌한 장단도 경쾌하지만
1: 그렇죠.
0: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경남도 우용유산으로도 최초 먼저 가장 먼저 지정이 될 정도의
1: 네.
0: 그런 아리랑이죠. 밀양 아리랑이 그리고 또 아리랑이 올해 100주년인데 나우규
1: 네.
0: 아리랑의 영화가
1: 그렇죠.
0: 근데 사실은 밀양 아리랑도 음반 취입한 게 똑같아요. 1920년
1: 그래요?
0: 똑같습니다.
1: 그래서 100주년 말씀
0: 예, 100주년의 행사를 또 하게 되고
1: 네.
0: 하반기에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야.
0: 그래서 의미가 두 배로 두 배의 기쁨, 두 배 더 커진 의미가 있습니다. 미량 아리랑.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맞습니다.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제2회 국악의 날의 주제도 맞습니다. 또 아리랑이었습니다. 예. 박구성 대표님께서도 아리랑에 늘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0: 그러게요. 그 아직 정말 남다른. 네. 그래서

0: 국립미술관의 재임 중에 그 전국 창작 국악 창극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리랑이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창극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에 제가 그때 당시 땅한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미술관의 이제 기악단, 이제 무용단, 창극단, 여기 다 있는데 총체극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우리 전통예술은 악가무 극 희가
1: 그렇죠.
0: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전국 순회 공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아리랑입니다. 각별하게 애정이 있죠.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서도 담아내고 저항도 담아내고 이랬었던 그래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종과학관이었다는 같은 경우는 아리랑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1: 아리랑
0: 학교.
1: 학교.
0: 그러니까 전국의 아리랑들을 다 배우고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가훈 만들듯이 자기 집에 아리랑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속의 교육과 실제 전문적인 무대의 작품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것을 앞으로 이제 함께 합치게 되면 우리 밀양에서는 더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밀양 아리랑 음반 출입도 100주년. 근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공연이 열린다면서요?
0: 예.
1: 어떤 공연일까요?
0: 일단 이제 우리 전통예술의 그 명인명창분들, 특히 아리랑 관련된 그리고 관계된 이제 단체나 이런 명인명창분들이 출연해서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아리랑 예를 들면 진도가 됐든 또 정선이 됐든 이런 예술단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밀양 아리랑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일본이라든가 그런 좋은 우수한 연주자 또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있으니까 또 박홍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류하고 계신 것들이 녹여서 함께 해갖고 그때 좀큰또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1: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0: 예예.
1: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연이 됩니다. 그러면 3대 아리랑이 다 뭉친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은 아니죠?
0: 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아리랑이 되면서 이제 우리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밀양과 진도와 정선에서 함께 이제 관계자들이 고민을 했죠. 예, 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9년에 이제 그 일치 의견을 일치하고 21년부터 이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세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1: 3대 아리랑 공동
0: 협의체.
1: 협의체.
0: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공연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함께 또 심포지엄 세미나도 열면서 발전적인 거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그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함께 오셔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건 전통에 머물지 않고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불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밀양, 정선, 진도 아리랑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유지숙 명창도 이날 함께
0: 맞습니다.
1: 한다면서요?
0: 예, 유지숙 명창 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번에 BTS 때 그때도
1: 맞아요.
0: 그렇게 하셨던
1: 그
0: 것처럼
1: 광화문 가장 중앙에 서
0: 맞습니다.
1: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마음, 느낌,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최경망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제 또 영남루가 있으니까 또 밀양강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꼭 저희 그 밀양아리랑 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무대화할

0: 수 있게끔 예, 공간 배치를 잘 해서 네. 적절하게 예,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연희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는 뭐 민속학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네. 또 영남대 이런 쪽에서는 또 궁중음악적인 양반의 어떤 선비음악적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안고 집약된 게 이제 한민족의 정서인 이제 아리랑 밀양아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9월 12일, 13일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또 그 시원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양 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0: 예, 우리 밀양 아리랑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네. 꼭 있어야 되는 가치가. 우리 밀양 문화관광재단이 밀양 아리랑을 콘텐츠화해서 우리 한국 문화 전체 또 그거 자산이 되니까 문화가 네. 이거를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또는 관광에 성장하는 데 협력자로서 우리 밀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9월 12일부터 13일에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과 또 밀양시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박호성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웃음)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가 신명나는 연희의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나야.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4: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5: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연못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연못의 모습이 모두 들어오지 않게 만든 월지는 보면 볼수록 신라인들의 신미안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것을 탄식해 조선시대 시인들이 불렀던 이름 안압지는 원래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의 못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1980년대 월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파편이 발굴되면서 월지라고 불렀는데요. 월지는 문무왕 시절 세워진 별궁 안에 마련된 연못으로 당나라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궁원지입니다. 연못 앞에는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경치 아름다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군요. 신라 경순왕이 후백제 견원의 침범을 받은 후 고려 태조 왕건을 초청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설화가 바로 처용입니다. 신라 헌강왕 5년에 왕이 계음포 바닷가로 놀이를 떠났다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을 만나게 되고 처용은 왕을 도와 정사를 돌보게 되죠. 처용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처용의 아내를 흠모한 역신이 아내와 한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역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처용은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나왔다는데요.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용에게 그의 그림만 보여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액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처용 화상을 걸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처형무의 기원은 신라에 있으나 고려와 조선조를 통하여 궁중 나래와 연례에 주로 선보였는데요. 처형 가면을 쓴 채 괴이하면서도 기계가 있고 거리낌 없이 춤을 추는 일종의 무극으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라의 도깨비 기화를 비롯해 도깨비 얼굴을 새겨놓은 방패 같은 유물들로 신라의 풍습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라 시대에는 이렇듯 도깨비 얼굴의 탈을 문에 걸어놓거나 문양을 그려 잡귀를 쫓으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영무 역시 신라의 이런 문화와 풍습에서 유래한 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인 초용가는 향찰을 이용해 기록되었는데요.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우리말을 적은 글자입니다. 삼국유사 권이 처용랑 망해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인 처용가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신라 향가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삼국시대 무속신앙을 대변하며 향가 처용가로, 고려시대에는 궁중무용으로 이어져 발전되었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귀신을 쫓기 위한 궁중날의 처용무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옛 선인들의 멋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년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듯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무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련 백설적으로 잔디뿌리 왕보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쌍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뜨겁고 땅이 툭 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없었을지
1: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오늘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에우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차라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약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명 빼고
0: 한명 빼고?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 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생황부시는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1: 네.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네.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0: 오.
2: 이제 바라 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네네.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오.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네네.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 와 있어요.
0: 아~
1: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네.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0: 네.
1: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0: 네.
1: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0: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1: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2: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아~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네.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2: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쫙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네.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2: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1: 관객들이
2: 네, 관객들이 네.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1: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2: 매우 철하네요.
1: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1: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네.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네.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네, 네.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그분을 또 뵀어요. 네.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해서.
1: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거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
1: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2: 네네네 맞아요.
1: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강칠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쿠시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네,
0: 좀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네, 앞으로 가가지고
0: 불안해.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칠이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1: 맞습니다.
0: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칠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않은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칠을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0: 콘서트
2: 네,
0: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 Don't miss out.
0: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참여하게
1: 맞아요.
0: 됐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1: 너무 감사합니다.
0: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 또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3: 네, TA에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집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3: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3: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 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0: 네.
3: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0: 네.
3: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0: 네.
3: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0: 모르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1: 그렇지.
0: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2: 아.
0: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2: 네.
0: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1: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0: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1: 네.
0: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1: 네.
0: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1: 아,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0: 진짜요? 네, 당시에?
1: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0: 땡큐.
1: 아,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그마한 꿈을 꾸던 일기소걸이 나는 더 이상 없단다. 발을 높게 들고서 거룩한 빛을 받고서 어두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네. 인터뷰는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네. 느닷.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무리호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0: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아, 킬링 비트는.
0: 네.
1: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0: 네.
1: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0: 네.
1: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0: 네.
1: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0: 네.
1: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0: 네.
1: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0: 네.
1: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0: 네.
1: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0: 네.
1: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0: 네.
1: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0: 네.
1: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0: 네.
1: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1: 그렇죠.
0: 모아서 엮어가지고.
1: 네.
0: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느,

0: 느닷이란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1: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0: 아,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거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저희가 이네 가지 악기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0: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1: 저 아들인 줄 외국에서도 알아요. 많이 들어요.
0: 아 진짜?
1: 진짜로. 김독수 선 이러면서.
0: 아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1: 맞아요.
0: 김독수 스님인가?
1: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0: 약간
1: 너무 닮아가지고.
0: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맞아요.
1: 이게 성이 달라요.
0: 아 그러니까
1: 성이 다르잖아요.
0: 봤을 때.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모르는
0: 너무 이제
1: 사람들은.
0: 닮았으니까.
1: 네.
0: 싫으세요? 싫으세요?
1: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0: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1: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0: 그럴 것 같아요.
1: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1: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다행이었어요.
2: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0: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예, 맞습니다.
0: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2: 맞아요.
0: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0: 근데
1: 잘했잖아요.
0: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2: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고지대여서 이게 탈춤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0: 잠도 못 자고.
2: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0: 느닷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0: 네.

0: 뭐 사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잘 돼요. 그냥
0: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0: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그냥 굴러가요.
0: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1: 근데
0: 거예요.
1: 이게 왜 굴러갔지?
2: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0: 타고난 거야,
2: 네.
0: 정말로.
2: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0: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0: 저요?
1: 네.
0: 저는 흉내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이런 과찬을.
2: 극찬인데요?
1: 아이고.
0: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1: 아니,
0: 넘치시고.
1: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0: 네.
1: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0: 네, 아, 그 대표로서의 업무가 또 무거우니까.
1: 네.
0: 앞으로의 또 느닷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0: 네.
1: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0: 오!
1: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0: 네.
1: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0: 오.
1: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0: 네.
1: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10월 말에,
0: 10월
1: 네,
0: 말에.
1: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네.
0: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1: 네네네.
0: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 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걱정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0: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0: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1: 네.
0: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네, 메나리 추건꽃은 이제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이도 당꽃에 나온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에너지 절약도 전력 들어가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선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3: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맛을 찾아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1: 아, 지금도 좋구나.
0: 오늘 우리의 미정이 온 곳은 어디인가 하니 군지암역에는 오인일로?
1: 여기가 바로 군지암이로구나. 내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와보는 것은 처음이네. 전국 팔도를 지하철로 올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2: 군지암이 워낙 뭐 이래저래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1: 이 군지암은 조선시대 때 과거보로 이제 한양 올라가는 선비들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곳이거든. 그러니까는 힘들고 지친 선비들이 국밥을 먹지 않았겠나. 군지암이 국밥이 유명하거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찾아 먹으니 국밥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야 이거.
2: 저는

0: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1: 에? 내가 그럼 내가 말이야 내 묘호가 미종인데 거기서 미가 만미자라네. 내가 맛의 일가견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어디 보자. 밥이 맛있는 곳인가.
2: 그럼 실제로도 자맹 나오셔서 곤지암에서 국밥도 드신 적도 있어요?
1: 아, 나도 저 명성만 들었지. 그 국밥을 직접 먹어본 적은 없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밥을 좀 공수해오라고 그랬더니 어? 우리 김의상 공주님 말이야. 뭐 한 숟갈 정도 맛만 봐야지. 그건 그냥 완뚝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곤지암 국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걸 완뚝을 했단 말인가. 나 배고파서 더 못 있겠네. 나 이제 완뚝하러 빨리 가자고.
3: 어? 한번 가보자.
1: 어디로 갈까? 어? 어디 보자.
3: 과거 시험 치르러 천리길 떠난 선비들이 한 그릇 뚝딱 하고 한양으로 향한 곤지암 국밥을 찾아 떠나보자.
1: 여기가 어딘 것 같은가? 어? 저 보이나? 진짜 소머리 국밥. 여기가 우리 이 지역 사람들, 이 로컬들 맛집이라 그래서 내가 찾아왔거든. 들어가 보세요. 어디 보지? 고소한 국밥 냄새가 나는구나. 어? 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야. 어디 보자. 오, 이 메뉴가 여러 개가 적혀 있는데 실상은 이거 국밥하고 수육 딱 두 개만 있네.
4: 벌써? 응?
1: 아,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좋겠네.
3: 그렇지.
1: 자, 시켜먹거나. 사장님.
5: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5: 아유, 네. 반갑습니다. 왕년 닮은 안녕하신 분이세요?
1: 아, 예. 아, 닮은 사람입니다. 여기 이 곤지암 이 지역 분들이 네. 단골이 많은 집이라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소고기 국밥 오셨습니다. 좀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밥 하나하고 네. 수육 하나.
5: 이렇게. 네. 네. 네.
1: 예. 감사합니다.
5: 국밥 하나, 수육 하나.
1: 네, 수육
5: 맛있게. 아,
1: 맛있게.
5: 빡빡하게.
1: 동네마다 가보면은 50, 60대 아니면 좀 더 그보다 위 중장년층의 남자 손님. 중장년층의 남자 손님들은 혼자 가서 먹더라도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가?
0: 맛있습니다.
1: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이 내일 먹어도 맛있고 자주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런 집이 맛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과인은 생각합니다. 그냥 맛집 잘 찾는다니까. 간판만 봐도 알아. 궁금해서 못 참겠네. 좀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요 안에서 육수 끓이시는 거예요?
3: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미족. 국밥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자맹을 나서보는데.
1: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육수를 끓이시는
5: 네,
1: 거예요?
5: 네, 여기다가. 요 두 군데다가.
1: 어, 이거 한번 네. 쫙 볼 수 있을까요? 오!
3: 오우야. 뽀얀 국물에 심이 도는구나.
1: 야, 구수하다 못해 향긋하다. 아,
5: 여기다 이제 네. 이걸 넣고.
1: 네네네.
5: 이거 재료예요?
1: 오, 비법 재료인가 보다.
5: 비법 또 이거를 이렇게 넣고. 오.
3: 최상급으로만 엄선해서 찾아온 재료를 뼈도 살도 모두 뜨거운 물에 풍덕. 비법 재료와 함께 정성 가득 푹 구워내면.
1: 아니 잠깐만, 고기랑 육수를 따로 삶는 게 아니고?
5: 아니에요, 같이 넣어야지 국물도 우러나고
1: 네.
5: 맛있죠. 고기에서도 많이 우러나거든.
1: 그러면 국물이. 고기는 몇 시간이나 삶아요?
5: 육수는 8시간 이상 끓여야 아. 되고 고기는 4시간.
1: 야, 이거 정말 시간과 정성과 이게, 노력이
5: 이거 시간과 다툼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렇게 통 이렇게 뭐 하나 넣으셨잖아요. 보통 뭐 들어가나요?
5: 그럼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1: 한 가지만?
5: 인삼.
1: 인삼. 아,

0: 그리고 또 뭐 많이 들어요?
1: 아 부담도 안 하는 애들 그건 비밀이야.
0: 아니 인사 한 인사 어지간하면 대충 알잖아요. 아니 딴 걸 알아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1: 우리 야, 영업 비밀입니다.
0: 영업 비밀이구나. 잠깐만 근데 아까 그 고기 드셨잖아요. 네. 머릿고기.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좀 뭐 지금 이렇게 꺼내서 먹어보면 안 되나요?
1: 찍혀서 네. 저리 가서 썰어서 내가 끓여볼게.
0: 그럼 한번 맛을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거야?
1: 가식이다.
0: 가시죠 가시죠. 따라가시죠.
1: 가식이다.
2: 결국 간점은 얻으면 무거워나 덧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시간 일어나 오얀 육수에서 탱글하게 삶아서 한입 크기 숨둥숨둥 자르고 정성 가득한 솜씨가 아이고 나도 집 넘어가오 임금님 그 고기 나도 한 점 먹고 싶소.
0: 와 이게 지금 소머리잖아요.
1: 네. 네
0: 머릿고기.
1: 네.
0: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나요?
1: 맛있는 이게 수육. 이게 수육 원조 이게.
0: 오.
1: 예 네, 이거를
0: 고기 뭐 그
1: 기름을 다 제거해서.
0: 제거하고.
1: 네 이렇게 해서.
0: 여기 다 살이네.
1: 예, 네, 다 살이에요.
0: 우와. 이야, 머릿고기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네.
1: 이건 좀 적은 거예요. 좀
0: 엄청 크다.
1: 엄청 커요. 자, 이것이 네. 제일 맛있는
0: 요 부위가 부위예요. 제일 부드럽고.
1: 이게. 네, 이게.
2: 임금님, 군침이 여기까지 흐르겠어.
1: 한번 드셔봐요.
0: 야, 이거 머릿고기 수육. 일단 그냥 들고 흔들어도 이렇게 쫀득쫀득.
2: 그거 참 탱탱하구나.
0: 먹어봅시다.
2: 맛있구나.
0: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고. 와, 그 양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네. 맛있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야.
1: 이거 이거.
0: 국밥을 먹어야 돼서.
1: 국밥을.
0: 네. 이따가 이거 먹어야 되잖아.
1: 네, 이따.
0: 이야.
1: 잡서. 네. 맛있게.
0: 아. 맞아 맞아.
3: 전화랑 저랑 음식도 꽤 됐는데 이쯤 되면 한 입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네요.
0: 맛있는 음식은 응분을 해서 앞뒤를 안 가린다네 내가. 맛만 맛있는 것만 보면 내가 배는 게 없어서 야, 진짜 맛있대.
2: 좋다.
0: 언제 나온 거야? 먹고 싶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거. 갑자기 갑니다. 나올래나 보다. 아.
4: 임금님 왜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하시고.
0: 무험하구나. 과연 배가 고프다. 아. 뭐 같은데 그냥 안 주시지. 과인은 준비가 다 끝났다.
2: 사장님 우리 전하 백가족이 등가족에 붙겠소.
5: 얼씨구.
2: 드디어 소머리 국밥과 수육 대령이오. 정성 가득 비빔밥 육수에 푹 고와 맛있는 언니 크기로 잘라내면 고기 입에 넣으면 소원이 없겠소이다. 더더더 맛있어져라. 육수에 한번 더 담아 빛깔 한번 뽀얗고 예쁘구나. 뜨끈하게 건져낸 고기들을 맛 좋은 양념에 쓱싹쓱싹 버무려주고 이것이 한양 가던 선비도 멈출 수육이로구나. 한껏 우러나온 뜨끈한 국물과 가진 고기 넉넉하게 소복히 담고 깨끗한 파도 얹어주고 국물까지 그득하게 담아내면 소머리 국밥 완성! 전하! 곤지암 소머리 국밥과 수육 대령이요!
0: 아, 그럼 그럼. 야, 드디어 어디 보자. 잠깐만. 국밥집은 무엇보다도 예, 국밥이랑 수육을 먹기 전에 깍두기랑 김치 맛을 봐야 돼.
2: 역시 국밥에는 김치와 깍두기가 국룰이야.

0: 야.
1: 깍두기랑 김치가 맛있어요. 이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니까. 성격이 어우러지는 요리니까. 근데 김치랑 깍두기를 직접 담그는 게 국룰이라니까. 자, 그러면 그냥 맛을 보겠네.
2: 오늘도 김인은 안 시켜주시나요?
1: 아이, 쓸데없는 김인은 김인. 우와, 오 잠깐만, 되게 신기하다. 엄청 맑아. 어우, 국물이 8시간을 우려낸 육수 맛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지고 김치랑 먹겠습니다.

0: 머릿고기는 쫀득쫀득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국물은 맑고 진하고 야, 이 맑은 맛과 진한 맛이 어떻게 어우러지지? 너 한번 요번에는 머릿고기를 던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먹어도 있었다. 아, 먹어도 있어.
1: 맛있구나.
0: 김치랑 먹을 때랑 깍두기랑 먹을 때랑 맛이 다르네, 느낌이 또. 이야. 아, 참으로 곤지한 국밥 먹으러 오길 잘했구나.
1: 그렇지.
0: 오, 좋다.
2: 동동이한테 국물 요리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옛날엔 집에 들통에. 그런 적 없었어요? 어? 우리 집은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들통으로 사골을 이렇게 끓여놓고. 아니 왜 남자들 저 은퇴하고 이러면 아내가 사골국 끓여놓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2: 한 달 동안 사골국만 먹어요.
0: 그 사골국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이 정육점 동네 정육점에 조금 사골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끓여가지고 가족들 먹이려고. 아, 우리 어마마마는 끓여주신 적이 없지만 내 어머니는 많이 끓여주시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그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손맛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물 요리는 한국인의 어떤 영혼의 요리가 아닐까. 과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육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찍어서 같이 얹어서.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운데? 잠깐만. 이것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싸서 먹는 맛있다고. 그러면 소스 두 개를 한꺼번에 섞은 거잖아. 아.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맛있구나.
1: 맛있구나.
0: 이렇게 밥에 얹어서.

0: 아유, 국물 그냥 계속 훌렁 마시고 싶은데. 아.
1: 어, 자네. 혹시 그 영조 임금이 어릴 적에, 어? 그저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했던 거 알고 있나?
2: 역사를 못해서.
0: 아. 영조 임금이 어렸을 때 실록에 보면은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배앓이를 하고 그랬다래. 그때 한 의관이 소뼈를 구운 음식은 식보이옵니다 라면서 의서에도 적혀 있사옵니다 라고 해서 추천을 했다.

0: 많다고 하네. 그리고 본초 강목에도 어지럼증 있잖아요. 어지럼증 풍년. 우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딱 멈추면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 그 풍년이라는 것을 누런 소의 뼈를 고운 음식으로 먹으면은 그 풍년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동의보감에는 부러진 뼈를 치료하거나 기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기록이 다 있다네. 이게 좋은 거야. 자. 먹었으니까 얘를 좀 살짝 풀어볼까? 얘를 풀어서 먹어라. 아주 정성스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1: 평소에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0: 과인이 매운 음식을 참으로 좋아한다네. 어디보자. 자, 칼칼한 소머리 국밥으로 변신이요. 호호. 그렇지. 밥에 쓱 얹어서. 이런. 이건 또 칼칼한 맛이 또 별미인데? 와, 이거. 이거 엄청 많은데?
2: 통학을 올려라.
3: 아이고, 우리 미정 전하. 밥그릇에 얼굴이 빠져버리겠소. 맑고 구수한 국물에 숟가락은 멈출 수 없고 입안 가득 밥과 함께 한 숟갈, 김치와 또 한 숟갈. 폭풍루 비판이 감동이 반뚝배기로구나. 한번 수저를 들면 멈출 수 없는 곤지암 소머리 국밥. 뚝다.
0: 완뚝하였도다. 아휴. 아유, 왜 불러.
1: 진짜 한 걸 받으셨네.
0: 내 일이 완뚝을 하였는데도 국물이 차차차 느끼자 맑고 깊은 맛이 나서 아이 그냥 개눈 감추는 거 같아. 아주 양껏 맛있게 먹었노라.
3: 얼씨구.
0: 잠깐만. 내가 사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장님. 우리 어머니 잠시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아이고 사장님.
4: 이야. 이게 맛있어요?
0: 아니 소머리 국밥이 국물이 허참 이렇게 진한데 맑은지 기운하고 몇 시간 아까 우리 이거 그랬죠?
4: 8시간.
0: 네. 그러면 고기는 4시간. 육수는 8시간.
4: 8시간이지. 예, 그렇게 우러내고.
0: 아니 근데 4시간 우러낸 이 그 삶아낸 이 소머리 이 고기가 엄청 쫀득쫀득해요.
4: 쫀득해요. 그 비법이에요.
0: 비법이에요. 그래서 인삼 들어가

0: 자주 네. 지나가는 길목이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도축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푸짐하게 주고. 아. 그래, 그때는 많았었어요. 진짜. 근데 많이 없어지고. 그래도 그 보존하고 있는 그 여러 몇 집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됐어도 네. 맛있어요. 그 손님들이 오시지, 지금까지.
0: 여기 이제 소머리 국밥집이 네. 언제쯤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1: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고깃집을 했고요. 네. 92년도부터 전적으로.
0: 본격적으로 소머리 국밥을
1: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신 손님들이 지금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맛이 안 변했던 얘기지. 그래서 아, 그걸 느끼겠죠?
0: 이제는 이제 곤지암 그러면은 소머리 국밥 이렇게 네. 딱 된 거군요.
1: 축제도 하잖아요. 10월 달에.
0: 소머리 국밥 축제. 네,
1: 축제가 우리 지난해 1등 먹었어요.
0: 아, 그렇죠. 네. 참아.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남은 게 좀 아까운데. 네.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찍고 양파를 이렇게 올려서 먹거든요. 식어도 맛있어.
1: 지금은 식을수록 이것도 이건 독특.
0: 아 진짜 제가 영혼의 국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차려주신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자주 오십시오. 예.
0: 아 물론 뭐 소머리 국밥집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많은 사고를 우려내는 우리 많은 국밥집 사장님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고 계신지 다시 한번 내가 감탄했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아 미종이지. 아유 배부르다 배부르다.
2: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나. 아,
0: 우와. 물에 앉아 같은 일하고. 잠깐만 물에? 무례하구나. 우와. 우와.
2: 최고 잠깐만.
0: 아이고, 아이고,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너는 누구냐?
3: 저는 해전무레이요입니다.
2: 맛있구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곡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고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 개명인전

0: 시즌 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 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네.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1: 네, 맞아요.
0: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1: 네.
0: 가수로 대박 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1: 네,
0: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진지하죠.
1: 오늘은 멋있습니다.
0: 무슨 그 백투더퓨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의상이 화려하지요. 멋집니다.
1: 먼저 백도를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들어와가지고 뜬청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요.
1: 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심정이 착하고 그랬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 못했으면 이거 뭐였나? 이런 빵점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제가 1기고
1: 1호. 네. 5호 커플.
0: 네, 5호. 네.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권재관 7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죠.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크급 수백 개 있습니다. 또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1: 아,
0: 제정신이 아니지요. 예.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권재관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네. 뭐라고 했죠?
1: 네.
0: 하여튼 무리수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또 국악계 조세호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 만발,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1: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의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이 34살 된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1: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맞아요. 태평양. 폼나지 않습니까?
1: 멋있어요.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대우

0: 각자로 초대했습니다. 네. 자, 유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1: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0: 사극 대사 같아요. 열심히 까나 할때 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2: 네.
0: 예.
2: 좋아요.
0: 좋습니다.
2: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손으로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2: 네.
0: 참고로 지금 건재관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2: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폐백할 때 입었던 15년 전.
2: 아, 15년 예. 전 예. 오, 한복을 이렇게
0: 잘 네, 관리를 잘 해둔 거죠.
2: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그럼, 해둔 거겠죠?
0: 네,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네.
0: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2: 네.
0: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네. 오늘 왼손, 되게 오른손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진지해요.
2: 네.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2: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네.
2: 지금 네, 권재관 칠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네.
0: 두 분 차렷 경례.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2: 와.
0: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쁜 건 없습니다.
2: 네.
0: 애매한 위치에
2: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2: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2: 네.
0: 어딜 쳐들어와. 저 특공대
2: 처음부터
0: 네, 아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네. 안 좋습니다. 권재관 칠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연
2: 아 자리까지 옮긴 것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2: 네.
0: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2: 네, 아쉽네요.
0: 다시 알은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2: 네.
0: 오, 저 길이 보이나요?
2: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2: 아~
0: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2: 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2: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2: 네.
0: 아까 첫 수봐서는
2: 네.
0: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이 나왔습니다.
2: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0: 네. 네,
2: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2: 네.
0: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지요.
2: 네.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2: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0: 6살 때 네,
2: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0: 아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네. 이게 믿어집니까?
2: 와, 진짜 대단해요.
0: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2: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0: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2: 아
0: 2%가 부족했습니다.
2: 아, 좀 아쉽네요. 네.
0: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2: 네.
0: 이쯤에서 권재가 칠단. 아우.
2: 아,
0: 안
2: 되는데요. 두 분 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0: 네.
2: 좀 아쉬워요. 계속.
0: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네.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2: 네.
0: 네. 프로라면 처리하겠죠.
2: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아휴. 아, 좀 아쉬워요.
0: 참 안 되네요.
2: 네.
0: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2: 네.
0: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 아직
2: 아니.
0: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0: 이 약으로 말하면 혼돈인데 알까기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 권재관 칠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우선 자동차, 우선, 네, 비행기, 프라모델 뭐, 예?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네,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선모한 사람은 권재관 칠단인데, 네, 그런데 누구한테 소비욕이라고 그래요?
1: 네, 금액도
0: 웃기는 얘기지요.
1: 그렇죠. 금액도 권재관 칠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예.
0: 자, 과연, 네, 네, 뭐 신중하게 뭐, 유튜브 경량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우수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네.
0: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네, 네, 유튜브 경영 5단입니다. 네. 자, 그거로
1: 바둑알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0: 저 세할 1타 3득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과연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0: 오, 네, 알까기도 시원시원하게, 네,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에 맞서는 권재관 7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1: 이제 신중히.
0: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1: 또
0: 정확합니다.
1: 네.
0: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네, 성격 나오는 거지요. 네.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1: 오,
0: 네,
1: 오케이.
0: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네. 네.
0: 지금
1: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네,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네, 권재관 칠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칠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1: 아, 너무. 네.
0: 이게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네, 안 풀렸습니다만은, 네, 중반 넘어서, 네, 시원시원하게.
1: 네.
0: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1: 네.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보다는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1: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칠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칠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 근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뭔가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자, 그 뭐 가능합니다.
1: 네.
0: 시원하게. 네.
1: 네.
0: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1: 네.
0: 네, 농개타법.
1: 네.
0: 네, 널널할 때.
1: 네, 맞아요.
0: 넉넉할 때. 앞서고, 네, 있을 때 저 작전 좋은 겁니다.
1: 네, 좋아요.
0: 떨렁 한 알. 네. 네.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1: 네.
0: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0: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관 칠단 네.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내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졌다고. 좀 찌질이 칠단입니다. 찌질이 칠단. 네? 졌으면 2차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1: 2차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울고 앉아 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네. 내일 모레 뭐 50인데.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이 하고 다닙니다. 부각의 날 지적진영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네. 권재관 칠단은 무슨 저 이 화살총 모양.
1: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말이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네. 네,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네. 잊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건 그거고.
1: 네, 또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0: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네, 있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네.
0: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네.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1: 네.
0: 네? 부드럽습니다. 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재관 네. 칠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네. 나오고.
1: 아.
0: 네? 자, 잘 보세요. 네.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네.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제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셋. 기사처럼 이렇게 네. 네,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중앙에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1: 와!
0: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1: 와!
0: 가볍게! 와! 모든 뭐, 예,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1: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0: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1: 아유.
0: 더트플레이네.
1: 네.
0: 지저분한 매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네.
1: 네.
0: 이거 하나 소고기에 됩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1: 네.
0: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네. 힘만 들어가는
1: 오늘 네.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0: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아닌데요?
1: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0: 웃자고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1: 네.
0: 예, 유태평양 5단 저 한 점 리온토를 그러나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권재관 칠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득점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뭐 권재관 칠단 네.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1: 네.
0: 예,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1: 아니 아이고
0: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돼요. 저 그러면 더 아파서 더 안 되죠.
1: 지금
0: 다음 수술 생각했어요.
1: 네. 아까워요.
0: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 어이가 없어서
1: 네.
0: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1: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유태평양
1: 네, 흔들리지 않아요.
0: 흔들림이 없습니다.
1: 네. 멋있어요. 자,
0: 자 한숨만이라도
1: 네
0: 자, 네. 권재관 칠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네. 자, 유태평양 오단은요.
1: 네, 유태평양 오단은요. 네. 아프리카의 유학

0: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네.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1: 둘 중 하나인데 네.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면은 네. 진짜 유태평양 오다리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네.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0: 맞아요.
1: 거기 맞지요. 쑥대머리 네. 그 한 수절 잠깐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오다리 쑥대머리 자 한 수절.
2: 쑥대머리
1: 거기까지
2: 귀신
1: 말도 제대로 해요.
0: 네.
1: 거기까지 하면 거기 딱고 쑥대머리 그거만 들었는데 네. 가슴이 막
0: 맞아요.
1: 찬하고
0: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1: 이야 노련합니다. 네. 네, 유태평양 오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네. 성공했습니다.
0: 네.
1: 뭐 사석작전 가능하죠. 네. 유리하니까
0: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1: 저 신중하게 해드립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0: 아유
1: 빽 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0: 네.
1: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졌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내일 모레 보는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오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죠.
0: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1: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0: 네.
1: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0: 오!
1: 네! 나는 기세등등.
0: 와, 네, 바로 그거지. 유태평양 오단은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 상당히 열세에 몰린 네. 권재관 7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가 봐서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0: 그냥 도망다녔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저 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1: 예.
0: 정말.
1: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네. 7단 연륜도 있는
0: 네.
1: 대선배인데
0: 네.
1: 여기서 끝내기 너무 네. 잔인한 거 아닌가
0: 네.
1: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0: 아, 오! 아, 아 꽥이 네. 나왔어요.
1: 꽥은 약간 의도된
0: 네.
1: 네.
0: 아.
1: 권재관 7단
0: 네.
1: 네.
0: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한 알이 남으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1: 네.
0: 보통 한 알이 남으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1: 네.
0: 지금 정말
1: 눈 깜짝할 새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의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가 7단. 네.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가 네. 7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0: 네.
1: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0: 네. 네.
1: 이렇게 대고 계시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사인도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3: 갖고 싶어요.
0: 아, 갖고 싶어요.
3: 이거 갖고 싶어요.
1: 어, 예. 이거 이제. 자.
0: 네.
1: 끝에 평양 오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
4: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양 그 좀 나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일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0: 진짜 울어요.
5: 연습한 대로 잘 안 됐고요.

0: 아이 손이 내 손가락을 생각해서 안 됐어요.
1: 일단 고정하시고.
2: 네. 어.
1: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네. 시즌 2. 네.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바다, 눈물바다 네. 네,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2: 네.
1: 어, 두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1: 알까기는 쭉 갑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계곡 같던 정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오늘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하늘 끝에 사무치는구나.

뉴비 스테이지라고 하여 2023년부터 이 시리즈가 쭉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뉴비, 새로운 얼굴을 뜻한다라는 그런 신조어이고요.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다섯 개의 작품은 이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처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아주 뜨거운 온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처음으로 선보일 작품은 비하인드 서막이라는 작품입니다. 서막이라는 제목처럼 오늘의 문을 열어주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게 예비 예술가들은 지금 20대의 그 생각과 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기서 고백. 과감없이 고백되는 일종의 고백체 예술로서의 작품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빛내 이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이 20대 때는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리얼리틱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문을 비하인드 서막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심경과 그런 마음속을 우리의 음악, 악기 그리고 여러 소리 어우러짐으로써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첫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알바를 마치고 연습실로 향한다. 몸은 지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무겁지 않다. 요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교수님과 함께 편락을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들어가는 순간이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틸지부터 먼저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음악보다 해야 하는 일이 더 많고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벅차다. 계속해도 되는 걸까? 끝까지 갈 수는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마음속을 맴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쪽 발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둘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모이를 쪼아먹고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도 괜찮아서 버티는 게 아니다. 힘들지 않아서 웃는 것도 아니다. 그저 멈출 수 없어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또 하루를 걸어간다. 마치 발리즘 비둘기처럼.

2026년 7월 4일 오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그때는 몰랐다. 평생 가장 사랑한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나는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광주를 떠나 혼자 서울에 올라온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세상은 너무 빨랐고 나는 그 속에서 자꾸만 작아졌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저 버텼다. 그러다 문득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넌 정말 행복하니?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내 안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백남준의 걸음을 위한 선을 보게 되었다. 무거운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그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다.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었던 시간. 사랑해서 더 힘들었던 시간. 그 마음으로 완숙을 위한 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가야금을 내려놓았다. 신기하게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야금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고 그 시간들은 이미 내 삶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나는 예술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무게를 안고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나 힘들 때 꺼내어보면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나를 안아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어느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마치 꼭 나의 일기장처럼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

네, 잘 보셨나요? 이 뉴비 스테이지가 202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 국악학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뉴비 스테이지가 예술대학 안에 점점 소문이 나면서 다른 과 학생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없냐라는 그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만나보실 여밀락 2.0은 오늘 5개의 무대 중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3명이 함께 하는 아주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 두 명의 그 서양 성악을 전공한 두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데요. 그들이 서양 오선보 외에도 그 세종대왕이 만든 여밀락이 들어가 있는 전통 정관보를 보면서 이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악에서만 사용되는 추성, 퇴성 혹은 식임새 같은 음을 올리고 내리고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주법들도 자신들이 공부해온 서양 음악과 이렇게 한데 섞으면서 좀 새로운 창법들도 개발해봤다고 합니다. 자, 궁중의 담장을 넘어 관객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가 펼쳐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무대로 여밀락 2.0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열어주십시오.

깊은 나무는 오진 바람 불어와도 굳은 기계를 두른 듯 흔들리지 아니하고

0: 추운 겨울 지나 봄이 오면 송백수향 푸른 가지 새 송잎 나고 꽃과 열매 피우리라.
1: 샘이 깊은 물은 마른 가뭄 찾아와도 잠시 쉬지도 않고서 깊은 곳에 솟아나니 그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한 곳으로 흘러들어 저 바다로 이르는도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 기획자 안예담입니다. 먼저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이젠 심박과 호흡, 감정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이 무대 위에는 한 인간의 몸이 있고 그 신호를 읽어내는 AI가 있으며 그 감정을 소리로 들려주는 AI 피아노와 해금 그리고 타악이 함께합니다. 기술은 신호를 읽어낼 수 있지만 아직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예술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결을 들려주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대 위에 많은 신호들을 따라가시면서 잠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 AI 피아노 이봄입니다. 현장의 소리들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그 여러 선율들을 생성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던 그 피아노여서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비 스테이지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은 다시래기입니다. 그 진도 식긴구 중에 하나인 진도 다시래기는 죽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주 코믹한 극입니다. 가상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의 현장에서 아주 웃긴 코믹극을 연출하고 사람들을 웃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눈물과 웃음이 맞닿아 있다. 그리고 또 죽음과 삶이 맞닿아 있다라는 이 예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통 예술을 새롭게 각색해서 선보입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총괄 기획자인 김서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유비 스테이지를 참여했는데 꾸준히 시리즈를 만드는 게 약간 음담패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처음 그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예, 그런 것들을 좀 과감 없이 드러낸다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진도 다시래기를 응용해가지고 그런 욕망의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에 궁중악기인 축이라고 큰 상자 안에다 절구 그 막대기 같은 것을 찧어가지고 또 재미난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다시래기.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아니, 이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이 축하를 받으니, 아이 배움을 받으니 얼마나 이렇게 이것도 복이제라. 안 그렇소?
1: 그러지.
0: 아이 그러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시오? 허허 참나. 아이 산다는 게 쉽소?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 살아가면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월세 내야지. 어? 아이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또 뭐 해야겠어? 아이 대금 물어야지. 그러지. 아이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숨이 그냥 턱 막히는 세상 아니오. 아이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망자를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겠소? 아이 그러면 안 되겠지라.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 이 나 가상제랑 내기 한번 합시다. 어떤 내긴고 하니? 이 우리 가시내기꾼들이 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웃기면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망자씨를 잘 보내도록 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웃지 않으면 우리 가시내기꾼들 돈 한 푼 안 받고 다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 어떻겠소?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으니, 자 그럼 한번 판을 한번 벌려봅시다. 더덩 척. 자, 이 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유판이랬다. 이 유판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요? 바로 이 하늘에 별을 따서 만든

한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이 다 오듯이 우리네 인생도 이 유판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자 그러면 이 가상제인 나부터 오늘 판을 잘 열란가 못 열란가 한번 소리를 해보는데, 내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쓰겠소? 옳지 옳지, 여기가 확실히 전라도긴 전라도구만. 자 그러면 이 가상제부터 가짜 성주풀이를 한번 해보는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뭘 환호성을 지르고 있네 저. 아니 어떠요? 이 말하면 쓰겄소? 자 좋소. 자 이렇게 판도 열어진 것 같고 신명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재밌는 양반을 한번 소개시켜 주겠소. 이것이 누군고 하니? 자 거사 양반 나오시오. 어이. 옳지 옳지. 자 저기 보이지라. 저기 달려오는 거 보이지라. 자 언능언능 나오시오. 좀 더 빨리 나와봐. 옳지 옳지. 아이 저 아이 엄마. 아이 천천히 나와. 어허 참. 저 나왔네. 저 나왔어. 자 이 양반이 누구인고 허니 아주 웃기는 양반이요. 어 아주 돈은 없는디 꿈은 아주 가뿐요. 아이 취업도 하기 전에 명함부터 파고 이 소개팅 한번 했는데 바로 그냥 신혼집부터 알아보는 양반이요. 자 이 양반이 근데도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하루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울상으로 있어도 다음날 되면은 그냥 얼굴을 그냥 씩 바로 웃는 이상한 양반이라니까. 아니 그럼부터 거사 양반 이 여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춤 한번 쳐볼란가? 아이 아이 속

0: 춤 잘 추지해라.
1: 겁나게 잘 추요.
0: 그러지.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라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춤을 더 잘 추고 더 웃긴다니까요.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메, 아 저렇게 춤을 잘 춰놓고 어찌 또 울상인 거죠? 허허, 뭔가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어. 아니 한번 맞춰보자 그럼. 취업이 문제요? 어, 아니라네. 그러면 월세가 문제요? 허허, 옳지 옳지, 이제 알았다. 여자 문제지? 엄마,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 내가 오늘 이 양반 소원 한번 들어드리리다. 어이 거사 양반, 이 많은 여러분들이 모였으니 이 한번 딱 보고 어디 한번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잘 찾아보게. 어이, 어이 찾는다. 어이 찾는다. 어이 찾는다, 찾아. 어이, 허허이. 계속 찾고 자빠졌네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거사 스타일이 다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느낀 게 어, 너 거사 내 스타일 이제 알았다. 내가 너랑 아주 탁 어울리는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줄 텐께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번에는 사당 나오시오. 허이 허이 어이소 곱다 고와. 어 좋아. 엄마 얼씨구 얼씨구 어 나왔네 나왔어. 아 저 뭐야 반한 것 같은데 벌써 저. 아니 거사 양반 어째 마음에 드시오? 엄마 아니 뭐라고?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다고? 아 그래 그래. 어이 사당

우리 거사를 위해서 얼굴 한번 보여줄란가? 어이구, 어이구, 옳시구. 엄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메 우메, 저 부모님한테 저렇게 사랑을 줘야지. 저 얼씨구, 엄마 아주 별도 따다 죽었다, 별도 따다 죽었어. 야, 이 양반아, 그렇게 그냥 멀리서 마음만 숨기지 말고, 어? 아, 이번에는 그냥 확 꼬셔 한번 버려, 어? 한번 꼬셔 봅시다, 어?

난리 났어. 아이 보니까 이렇게 사당이 그냥 한 걸음 팍 물러나면은 거사는 그냥 두 번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허허이 참. 어머? 아니 이제 막 옷도 벗길라 그러네요. 허허이 참. 어서 벗어라 잠자자. 어서 벗어라 잠자자. 에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고 쏘아서라 이게 집 안 될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와라 뛰어 달려들어 저고리 치마 속적 싸움 벗겨 병풍 위에 걸어놓 고퉁뚱땅 법중류로다 싸나운 상막 앞말 덮치듯이 양각을 취하더니 비계는 노고로 속고 채고 예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

아니 잠깐만. 인자 사람이 한 명 태어날 것 같은데요. 허허. 33점 도솔천 승불제성 삼신제왕님네 하우 동심하여 다구보법소사 42 후나 흔자시 한 달 두 달 이슬 맺고 석 달에 피어리고 넉 달에 인형 삼경 다섯 달 오픈하고 여섯 달 육경 삼경 일곱 달 칠규 열려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 규구 열려 열 달 만에

아니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인자. 아니 태어날 때가 됐어. 오메 오메 아이고 아이고 내쉴게요. 아이고 내쉴게요. 아이고 내쉴게. 아이고 내쉴게. 제 새끼요. 자, 제가 아까 말했지 않소. 인생이란 이 유판과도 같다고.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면은 백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탁 물러나기도 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던질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오듯이 우리네 인생이 이 유판과도 같소 그랴. 아니 안 그렇소? 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끝낼 수가 있겠소? 이 마지막으로 우리 망자씨를 신명나게 잘 한번 보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상도꾼도 일어나고 우리 유족들도 일어나고 거사도 오고 사당도 오고,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그냥 손이 터지게 근심 걱정 탁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명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얼씨구 좋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다시래기라는 작품이었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상상력을 다 모아가지고 기획자로서 펼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은 노프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처용설화가 있습니다. 처용이라는 남자가 밤에 집을 들어오니까 문을 여니까 이불 밑에 발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내의 발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왜 네 개였을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처용은 화를 내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 마음을 삭히면서 춤과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한 춤과 노래는 오늘날 처용무, 처용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상력을 비틀었습니다. 다섯 명의 기획자들이 과연 처용은 그렇게 마음을 삭히기만 했을까? 아니다. 화를 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 설화를 뒤집어서 처용이 화를 어떻게 내었는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 작품 가운데는 UB 스테이지를 통해서 졸업한 여러 졸업생들이 함께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다른 작품에 참여했던 김민지라는 예술가가 원래는 거문고 전공이었지만 UB 스테이지를 통해 가지고 작곡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가 중간에 전자음악을 넣기도 했고요. 또 최수인이라는 기획자는 원래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은 이번 UB 스테이지를 통해 가지고 오디오 비주얼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 가지고 중간에 또 화려한 조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들이 아주 든든하게 끌어주는 자리가 바로 UB 스테이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UB 스테이지가 또 새로운 예술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작품 노풀이, 화풀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은데요. 처용은 정말 용서했을까? 이 마지막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UB 스테이지 마지막 작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벗삼고 돌아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이더냐. 예전의 저용은 웃음으로 삼재 발난을 물리쳤다 하나 오늘 이 몸은 그러지 못하겠구나. 그 몸 뭐하를 안겨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며 무슨 위안이 되건. 꽃 같던 믿음을 시들고 계곡 같던 정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오늘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하늘 끝에 사무치는구나.

없을

0: 반가워.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0: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0: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

기다릴 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때는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그리고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무언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ED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하는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1: 느린 것 같은데?
0: 그래? 괜찮아?
1: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0: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왼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또.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누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반가워.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0: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0: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주눅들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동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바다와 섬, 섬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섬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사리를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바다가 품고 섬이 키운 신안. 천 개의 섬이 옹기종기 한 곳. 섬들의 고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으로 갑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지요?
1: 와, 천사가 됐습니다.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먼 발지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0: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천개의 섬과 천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앞해도와 암해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앞해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환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1: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0: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곳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의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어머.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2: 아이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날 새벽 4시 반부터 문 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0: 그 같이 관광객들이 맞춰서.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여기서 여기에서 나오는 신안에서는 나오는 물건 가지고 회도 하고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0: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2: 네 개만.
0: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2: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요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따로요?
4: 양념 어떤 비법이에요?
2: 나만에게 이것은 못 가르쳐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못 가르쳐. 밴댕이도 마찬가지.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볼게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요.
1: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죠.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0: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1: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0: 친정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디 시집간데 정자 시집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게 이제 남의 집 살 때 저 친정아버지가 섬으로 팔려간다고 나한테 이런 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달이 낮아갖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0, 30분이면.
2: 네.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름은 뭡니까?
0: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처리자라요. 여기 신안에가.
2: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예. 병어 조립을 해봤어요.
2: 아니 오늘. 근데요? 네.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0: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와.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예, 이것도 와, 지금 철이니까
2: 철이에요?
0: 예, 아. 밴댕이도
1: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오. 무침입니다.
2: 속 없는 밴댕이가 속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네, 고소해요. 네, 아유, 맛있겠다.
0: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아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2: 와.
0: 민어가.
2: 뭐? 없어. 들어갔는데 네.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처음 보네.
0: 지금 철이라.
2: 제철이라. 네.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네. 요것이 또 별미름.
0: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2: 어머니가.
0: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셔.
2: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0: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2: 아드님?
0: 네. 아기가. 네.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흔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0: 네, 그래서 요리 자기 좀 다 땄어요, 쟤는.
2: 자기 좀 다 땄으면 더 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달라고는 잘라요. 아빠가 아파버렸어.
2: 아버님이.
0: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아니 네.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0: 그래도 항상 짠아요. 그래서
2: 엄마 마음은
1: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근데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니까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1: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에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0: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어린 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1: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0: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0: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니 마을 이장님입니다.
2: 저분들도?
0: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 회관.
1: 충분해.
0: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3: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0: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4: 연세? 나는 겁나기만 해. 아홉에다가 이게 다섯이요.
5: 95이가?
4: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5: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남자도 내게다 좋게 오고 은지군에 좋게 오고 삼계 좋았지라.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잘하고.
0: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4: 이게.
0: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4: 저요.
0: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1: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안성해가지고 드러킹 코스로 선전도 하고 꼭 가란이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
0: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6: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0: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6: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7: 2,000원이요?
6: 6,000원. 이쁘죠?
0: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와.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0: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1: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오, 요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0: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1: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0: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세 개입니다.
1: 아, 이쁘다. 좋네.
0: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0: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1: 버들바 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에 버진 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0: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둘레길에 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1: 버들바 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2: 그렇죠.
1: 너무 사랑스럽네요.
0: 네.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3: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3: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3: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1: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 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1: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3: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래서
1: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3: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어머님이 75세인데 오.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0: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네.
1: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썸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0: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1: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0: 다리가 없었죠.
1: 배를 타고 오셨겠죠.
0: 그렇죠.
1: 아, 그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플교나 이런 문 브릿지죠.

0: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까지 왜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1: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 우와. 천을 덮어놓으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3: 포들마편 저
2: 풀?
3: 풀.
2: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왜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잡초 안 나라고. 흐러진 게안 흐러지게 하려고.
2: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덜 나게.
1: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2: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운경 세지릉 맹고국인가 거북이야 거북거북아 눈물이 난다. 오라! 어서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1: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새 얼굴.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 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런 집이 되었죠. 어떻게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김환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0: 안자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하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 방은 김환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0: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기 화백. 특히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자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안자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자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11,000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한 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이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 같이 생겼습니까? 생선뼈 같이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가.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0: 세계 조개 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1: 마치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기안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에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2: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아,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착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1: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로 쏙 빼닮았죠.
1: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하,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중하고 틀려서 저게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 좋다, 이게.
1: 아, 많이 커졌네.
2: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깜짝,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속이 다 그런 게 백합이란가 봐. 속이 하얘. 껍딱 속 안이 화해. 완전 흰색이야.
0: 동죽, 백합 등 귀한 조개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자은도의 둔장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3: 기자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3: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오종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러분.
3: 누구지 몰라요. 아이고, 네. 우와, 많이 캤다.
4: 이야.
3: 이걸 혼자 캔 거예요?
5: 아니요.
3: 같이?
5: 여기 언니.
3: 언니랑.
6: 여기서 캐셨어요?
3: 네, 어, 여기서 캤는데.
5: 이제 알게 되었어요.
4: 안 파던 곳으로.
6: 근데 얼마?
3: 아. 어머,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3: 많이 팠는데.
4: 원에 이제 7cm 있어요.
3: 아.
4: 있어요.
0: 야,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3: 와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6: 와! 화이팅! 화이팅! 이거 조개야.
3: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3: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가난이야, 가난이야. 와든 손녀는 가난이야. 포기랑 하는 것은 의하면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운마전을 허시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응과 수복은 첨지려느냐.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지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3: 엄마 된 거죠? 됐어 됐어.
0: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3: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7: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노년 생일서부터 있는 거.
3: 그럼 한 30년 됐나?
7: 30년 되었다.
3: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었어 하고.
0: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3: 야,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씩 털어 넣어야 되죠.
7: 그렇지.
3: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죠.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0: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7: 그것을 담아놔야 풀 때 하게.
0: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3: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8: 알이 속살이.
3: 핵함을 안 했는데 아무로 뭐가 씹히지가 않아.
8: 굉장히 커.
3: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8: 아까 캐시면서.
3: 예.
8: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3: 했어요.
8: 깨끗만 한 잔.
3: 그러니까.
8: 네.
3: 아버지.

먹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사자식은.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0: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0: 달을 쓰게 되면 평소에 못했던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들을 달을 쓰게 되면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1: 달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은 일탈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를 버리고 한번 이제 다른 나로서 놀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탈루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2: 문 엽쇼, 문 엽쇼! 동편제 국악거리 축제 수문장 문예 문 엽쇼!

0: 신명의 톤, 신명의 피치, 신명의 높이 산 좋고 가야 됩니다. 경치도 보시면서 산 좋고 물 좋고 갑니다. 시! 하!
1: 산 좋고 물 좋고 하야!
2: 아마 탈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탈춤이 가지고 있는 신명의 매력과 그리고 그 그때그때의 소통 그리고 관객과의 만남.
3: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탈을 썼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탈을 안 썼을 때는 좀 잘 안 되던 동작들이 좀 소극적인 춤사위들이 탈을 쓰면 그 뭔가 모를 해방감, 뭔가 모를 자유로움에 훨씬 더 큰 춤사위가 나오고 훨씬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오죠. 손이 안 돼서 이 발을 이용해서 발이라도 이용을 해서 끝끝내 북채를 잡아내고 그 북 또한 잡아내서 승화시키죠. 슬픔을 하늘 신명으로서 그 흥으로 풀어내는 그 구조가 제한테 감동이 되지 않았나.
4: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아 중도 분해하고 춤추고 너는 세사인데 나도 춤이나 한번.
5: 탈춤 광대들은 사실은 그렇게 탈을 쓰고 한번 익명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으면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춤이 가지고 있는 매력, 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매력이고 그걸 넘어서 이제 관객들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또한 저희가 하는 메시지에 동조하고 그런 것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0: 청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시작.
1: 나비야 나비야 안심하. 나비야 너 도망자.
0: 아이고. 좋다 둘.
2: 네, 신기하고 재밌고 또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막 전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탈춤이 참 가치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더 좋게 전승이 되고 발전될 수 있겠구나.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동!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얼굴을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액션이 이제 따단 따단 네. 따단 주세요.
1: 네. 이거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금방 이상한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0: 이상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 겁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

0: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1: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투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3: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Let's go! 선물이 박수!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0: 찬양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2: 야.
0: 저 일단 요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조 더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조 최고. 낙양동 천이 화조 낙양동 천이 화조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2: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오,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3: 오.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복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돌아오면 쌀가 돈이 돌아와나 가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돈이 도로 하나 가득.

번째 떨어비어 놨든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보내와 여기게

김비오. 얼쓰이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떨어 서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떨어 서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한번 놀아 봐.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단종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심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KT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0: 좋습니다. 그러면
1: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2: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3: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2: 멋있어요.
3: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코드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0: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눈 다 챙겼어요?
2: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3: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4: 네!

0: 김팔옥과 장화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1: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인간과 만고 복록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물놀이 2서의 위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밖에. 그래서 궂은 날씨에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2서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넷이서 뉴 오리지널 공연은요, 저희가 3년 전에 이 남산국악당에서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창단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그때는 사물놀이 완판, 클래식한 레퍼토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미래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회향 축원을 준비했는데요. 회향은 불교의 용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공덕,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나누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고사상을 멋지게 차려놨습니다. 아직 촛불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고사상에 광명의 촛불을 밝혀주실 분으로는 사물놀이 창시자이신 김덕수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죠? 저희 박현기 군의 조카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고요. 네. 선생님의 인사가 끝나시면 누구시든지 곡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개인의 복을 비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복을 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비셔도 좋고요. 누구시든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복 많이 빌고 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넷이서 뉴 오리지널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동학은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이걸 제가 이어받아서 잘 보존해 간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 또래랑 같이 다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0: 저는 제 친구들이 못 찾은 또 다른 즐거움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자, 꽃가루를 섰다고 생각하고 고갯짓을 좌우로 하는 거야. 최상설장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상모를 돌리면서 하는 거고, 꽃가루는 최상을 쓴 거하고 똑같아. 계속 꽃가루를 흔들면서 좌로 우로 위아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꽃가루를 쓰는 거야.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자, 준비 시작. 발림한다, 발림. 더 왼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시작.

아리송이 처음에는 아리송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풍무를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들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애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아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느끼면서 좀 실력이 좀 올라왔어요.

이 우도농학을 제가 한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우도농학에서 많은 막 모심기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심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행동을 막 따라하거나 친구들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가지 않게. 이번 지성이 시작. 쉬고.

0: 이제 돌려보자. 다리 사이로 넣을 건데 이렇게 높이. 그럼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지상이도 한이도. 아이고.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 끝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아까보다 낫다. 한 번 더. 빠르게 슉, 빠르게 슉. 이 상태에서 높이 던져놓고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다시 받으면
1: 더 의지도 되고, 매일 보니까 의지도 되고, 살짝 힘든 거 있을 때 그냥 좀 더 말할 수도 있고, 평소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내가 제장할 테니까 잘 받아줘.
3: 아, 여보게. 아, 이렇게 우리 집에 카메라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멋진 기술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2: 아, 그렇지. 이 지금 가운데에서 닭이 헷뜻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나는 줄 타기가 참 좋다. 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재밌다. 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중심을 잡고 우뚝 서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우리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 같다.

0: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엄마를 그냥 따라와보래서 그때가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그 공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해볼래? 라고 엄마가 해서 시작했어요.
1: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 아빠 밥 먹고 갔어요?
2: 밥 먹고 갔죠.
1: 밥 먹고.
3: 오늘은 어떻게 일찍 간다.
1: 오늘 일찍, 오늘 주에 작은 누나 집에 간다고.
3: 응?
1: 다음 주에 작은 언니 집에 간다고. 몇 살 때 여기 왔어?
2: 살았나?
1: 어머, 저 뒤에 박 열린 거 봤죠? 두 개. 옛날에는 다 박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래. 지은이도 하나 걸어놓고 지성이도 하나 걸어놓자.
4: 맨 왼쪽 거는 추석에 그린 보름달에 대한 주제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줄타기를 한번 하는 모습을 그려봤고요. 진짜 관객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박수도 해주고 시임새도 해줄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5: 이렇게 높은 곳 위에 올라서니 기분이 어떠하신가?
6: 아 그래도 내가 막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
5: 아이 그렇지.

꽹과리랑 국이랑 장구랑 징 네 악기가 다 같이 서가지고 상모라는 모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돌리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예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농악은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그

0: 예술이잖아요.
1: 가서 놀러 왔어요. 내가 어른들만 보다가 꽃말이 다니니까 잘하고 미래가 보이는데 잘할 것 같아요.
2: 아직 내가 뛰어난 재즈꾼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먼 꿈이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이 놀이를 계속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주눅들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1: 나가다니 어디로요?
0: 어디든 어때? 같이 갈래?
1: 왜 저예요?
0: 왜 너냐니?
1: 선배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0: 정연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겠지.
1: 전 못 가요, 선배.
0: 왜?
1: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0: 아직도 정연이랑 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거야?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전 그 애가 필요해요.
0: 그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뭔데?
1: 절 자극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0: 그래, 알았다. 행운이야, 넌.
1: 네?
0: 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그런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거든.

0: 다른 주간지들에도 일제 옥경 선배 해명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때? 옥경 선배한테 우호적인 기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1: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0: 좀 주무셔야죠. 요즘 통 못 주무시죠?
1: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0: 정년이 떠난 뒤로 그러시잖아요. 정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연습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기자들은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대본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 못한 거예요. 단장님처럼요. 단장님, 지금 바로 목포로 내려가실 거니까 바로 차 대기시켜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3: 목포라뇨? 단장님 지금 정년이한테 가시는 거예요?
0: 응, 지금 내려가실 거야.
4: 홍주란! 주란아! 야, 홍주란!
3: 단장님 따라서 목포로 갈 거야.
4: 목포라니? 너 윤정년을 만나겠다는 거야?
3: 그래, 나 정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4: 만나면? 너 그 다음은?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3: 나 정년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4: 알아. 내가 다녀올게. 내가 윤정년 꼭 데리고 올게.
5: 단장님!
4: 윤정년한테 가시는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6: 설마 정년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4: 아, 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윤정년한테 줄 게 있어서요.
6: 공연이 코앞인데 네 연습은 어떡하고?
4: 연습은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7: 단장님. 옥경 선배, 다른 국곡단에서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1: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7: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았는데 옥경 선배가 메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 옥경이 가끔가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 있으니

0: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까지 오냐? 뭔 염치로 여기를 찾아와? 뭐 들어왔냐? 네 신간 편하자고 왔냐? 어? 뭐 들어왔어?
1: 정유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0: 돌아불었구만. 완전히 돌아불었어. 정년을 데리고 가야 네가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겠냐? 어? 네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디? 밤에 보쌈이라도 해달라냐?
1: 정년이가 자기 발로 따라 나설 거야. 정년인 소리 안 하고는 못 살아. 지 발로 다시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0: 소금 갖고 와.

0: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대요?
1: 저 윤정연 어디 있어요?

0: 대시방 뭐 다냐?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이거 놓고 갔잖아.
1: 필요 없은 게 도로 가져가라.
0: 왜? 너 이거 신주단지 보시듯이 할 땐 언제고?
1: 도로 가져가라고. 이제 소리는 쳐다도 안 보고 듣도 안 할 건 게.
0: 너 그럼 앞으로 평생 소리도 안 하고 굴곡도 안 할 거야? 아, 저번처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구나.
1: 네가 뭔디 나한테 비아냥 되냐?
0: 뭐 네 인생이니까 내 할 바 아니지. 이거나 가져가, 네 거잖아.
1: 필요 없다고.
0: 아, 가져가라고.
1: 뭐 먹든 삶아먹든 깨 부사서 죽 사먹든 네 알아서 해라.
0: 그래. 좋아.

거예요. 안 그래도 죽고 잡은 뒤 왜 너까지 와서 버티는가요? 네 소원대로 옥경선 매우가자 자리 차지했으면 콧노래나 부르고 살 일이지. 대체 무슨 가심적으로 날 찾아온 거냐 말이야. 죽고 싶을 만큼 네가 뭘 했는데 지하를 닫아야 너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네 눈으로 받았고 대체 날 너로 망설여진 거야. 아직 네 연기가 남아있잖아. 내가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했던 네 연기 말이야. 난 네 소리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연기 아무리 너처럼 몰입하려고 해도 너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죽게 힘들었어. 마지막 합동맨 오디션 때 넌 내가 꿈꾸던 연기를 했어. 난 그날 네 연기를 보고 내내 숨도 쉴 수 없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0: 나 목 부러지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꾼다. 우리 오디션 본 날 자꾸 그날 꿈을 꿔. 꿈속에서는 예전처럼 멀쩡하니 소리가 나와야 다리 딱 벌리고 배에 힘주고 반전서 소리를 뽑아 올리면 소리가 한없이 뽑아져 나와. 내 마음먹은 뒤로 소리가 나오는 뒤 꿈속에서도 세상 황홀하더라야. 눈을 떴는 뒤 꿈이 하도 생생한 게 용기를 내갖고 소리를 해보지 않았겠냐.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따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 맹키 겁나게 무섭고 돌덩이로 가슴이 딱 짓눌리는 것 같은디.
1: 정연아, 넌 지금도 앞으로도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내가 쭉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다시 부대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내가 꼭 기다릴게.

0: 밖에서 들어와. 응? 서울서 손님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1: 언니는? 언니.
2: 내일은 낙지도 캐야 쓰고 저거 수잔에 김장하는 것도 도와야 된게.
1: 너도 일찍부터 일 거들여야 한게.
2: 어여 들어가서 자.
1: 단장님이 언니한테 뭐라 하겠어?
2: 뭐라 가긴 뭐라 해. 말 섞기 싫어서 확 쫓아 내버렸다.
1: 언니. 언니한테는

0: 참말로 미안하지만 나 그거 계속 할라요.
1: 정신이냐? 서울 송구 가시네가 너한테 뭐라 했냐? 뭔 사탕 발림 소리를 들었길래 또 그놈의 꾹꾹다리형이요.
0: 엄니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처음에는 애정만치 소리 못할 바에는 소리고 쿡쿡이고 다 접자고 생각했는디 아예 소리를 등질라고 한 게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멍멍한 것이 숨을 못 쉬었어. 소리를 흘 때만 숨을 쉬고 살 것 같은디 소리를 해야만 가슴이 떨리는디 언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1: 이 정신 나간 것이네. 어? 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소리를 하냐. 그리고 이제 네 소리꾼도 못 아니네. 네 소리를 누가 들으러 오거냐. 이 것이네.
0: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슬라네. 목이 부러지면 콧물을 흘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저대로라도 슬라네. 정신차려 이가신.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이고
1: 이보시오! 아무도 없어!
2: 이시오!
3: 엄마? 정년이 없냐, 아니요? 아따, 어디 또 전쟁이 나버렸어? 이밤중에 뭔 일이다요?
1: 여그 서울서 온 강소복이 묵고 있지라.
3: 강소복?
1: 날 박는 대로 조용히 떠나. 괜히 자리 있는 애기 들쑤시에 생각하지 말고.
4: 네가 아무리 정년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저번처럼 정년이가 제 발로 나를 찾아올 거야.
1: 지금 뭐라 했냐? 정년이가 제 발로 찾아가야 이 아이 오사냐! 네가 사람이냐? 어? 지금 누구의 산송장이여? 그 산송장이 내게가 기어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쓰거냐?
4: 정년인 너랑 달라. 넌 천재 소리 못 듣느니 다 때려치겠다고 도망갔지만 정년인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1: 목이 멀쩡해도 가시밭길인 그 길을 똥목으로 평생 소보가 소보가 내가 이렇게 빈다 그냥 좀 돌아가. 우리 애기 소리 한 번 빼고 쓰면 됐지. 두 번은 안 돼. 어? 두 번은 안 돼.
4: 네가 떠나고 나서 나도 너처럼 최고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다. 모두들 잘한다고 명창이라고 박수쳐줬지만 내 스스로는 알겠더라. 너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실력이 늘었던 건

네가 있어서였어. 그렇게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공선아,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달라.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를 못해도 무대에 설 수 있어. 목이 부러졌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네가 정연이한테 가르쳐줘. 넌 소리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 정연이한테 떡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한 곡조만. 아니, 딱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봐. 그럼 그 순간 너도 알게 될 거야. 배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뭔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당장 돌아가!

0: 정윤아! 우리랑 같이 가려고 온 거지?
1: 지금은 못 가.
0: 그럼?
1: 언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갠디.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박았냐. 우리 언니한테 허락 받고 올라갈랑께 너 먼저 올라가라.
0: 너희 어머니가 영영 허락 안 해주시면.
2: 그래,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면 그때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 정윤이 얼른 깨워라.
0: 언니, 정윤이가 방에 없어.
1: 이제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언니가 보내줄 때까지는 나한테도 안 가. 걱정하지 마라.
4: 부뜩 아침이나 차려.

0: 정년이는? 같이 못 온 거야? 안 오겠대? 왜? 혹시 많이 아픈 거야?
1: 아, 정년이 건강하게 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했어.
0: 정말?
1: 그래, 나한테 다짐했어. 꼭 돌아오겠다고.
0: 다행이다.
1: 네가 기다린다고도 했어. 정년이가 너 많이 궁금해하더라.
0: 정말?
1: 정말이야.
0: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 많아.
1: 응?
0: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 얼른 들어가서 푹 쉬어.

0: 네.
1: 준비 다 돼가니?
0: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다음 공연은 네가 원하는 걸로 올리자. 번안극이든 창작극이든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네가 원하는 걸로 올려주마.
0: 너무 실험적이면 관객들이 떨어질 텐데요. 관객 떨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1: 그동안 다른 국극단이며 영화 쪽에서도 제의 많이 받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넌 우리 멜 안에 남아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양보하마.
0: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해 주시고. 얼떨떨한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제안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얘기예요.
1: 주변에서 아무리 물어뜯고 공격해도 넌 여성 국극 최고의 남역이다.
0: 네.
2: 야, 그 얘기 들었어?
3: 뭐?
2: 아니, 혜랑 선배 이번 공연까지만 하고 국극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
3: 응? 왜?
2: 나도 몰라. 뭐 단장님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3: 옥경 선배 문제로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혜랑 선배는 그만둔다고 그러고. 우리 국극단 무슨 일 나는 거 아니겠지?
4: 어머, 미안. 지나가는 줄 몰랐네?
3: 아, 아프겠다.
5: 우리 공주님 목체 상하시겠네.
3: 일부러 넘어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어? 실수라니까.
3: 이게 진짜지.
4: 왜?
5: 안 다치게?
4: 문옥경은 아편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밑에 애들은 깡패처럼 굴고 메란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5: 미안. 나도 실수였어.
3: 야, 허영서!
5: 다음은 뭐야? 서로 머리끄덩이라도 쥐어뜯고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신발 안에 유리파핀이라도 숨겨놨니?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무대에서 실력으로 이겨. 이런 가짜는 기싸움하지 말고.

0: 고마워. 저런 애들 신경 쓸 거 없어.
1: 한반도 삼국 시절 대고구려 안학궁 구중궁궐에 평원왕의 고명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벌이 무서워 울고 밥을 못 먹어 울고 시덥때도 없이 우는 울고로구나. 그때 곰이 없어져 울고 있는 평강공주 앞에 한 거렁뱅이 소년이 곰을 찾아들고 나타났으니 30전 안맹한 모친 모시고 사는 전라 금구에서 바보로 유명한 온달이었겄다.

0: 공주 울음소리에 온 나라가 떠나가겠구나. 그래, 오늘은 또 왜 우는고?
1: 공이 수풀로 굴러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찾아주셔요, 아바마마.
2: 평강아, 넌 대고구려의 공주된 몸. 어찌 자그마한 일에 우느냐. 그래서 장차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0: 그래, 이 아비가 뭐라고 했지? 자꾸 울면 바본 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야.
3: 거 누가 그리 슬피우는 게요?

0: 난생 처음 어여쁜이를 보니 사지에 힘이 빠졌나 보.
1: 허영선은 저런 바보 연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2: 그건 마마님의 공. 빨리 무릎 꿇지 못해? 공주 마마이시다. 넌 궁궐에 들어왔어.
0: 아이고 공주 마마.
2: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0: 예. 오, 병석에 계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눈물은 작은 것도 큰 것도 가벼운 것도 중한 것도 없으니 우는 이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
2: 아빠마마도 엄마마마도 울지 말라 하시는데 넌 함께 울겠다?
0: 예.
2: 네 이름이 무엇이냐?
0: 온달이라 하옵니다.

공주님, 미천한 이내 몸은 죽으면 그만이다만 구중궁궐대

0: 우리 처음에 춘향전 공연했을 때도 저랬었지.
1: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할 무대가 전설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무대는 너랑 나만의 것이야. 혜랑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나한테 보여줘. 나도 네가 본 적 없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게.

0: 남군님?
1: 정말 공주 맘 하세요? 우리 울보 공주님?

0: 너무 멋져. 다른 한다 하는 님아이들 봐도 결국 문어경은 못 뛰어넘을걸?
1: 당연하지.
2: 간신 조연의 일당을 처벌하고 요동을 정벌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신라를 정복하는 일뿐이다. 가라! 가서 신라 땅끼리를 쓸어버리고 적장의 수급을 배워오너라. 그러면 내 그에 맞는 상을 후하게 내리리라.

0: 내일 먼길 떠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1: 공주님, 간신을 벌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보셨습니다. 정녕 여기서 더 하셔야 하겠습니까?
0: 남군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 고구려의 태평성대를 바라던 어진 공주님은 간 곳이 없고, 지금 제 눈앞에 공주님은 오로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피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0: 고구려를 위한 제 마음을 어찌 그리 몰라주십니까? 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1: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전 무력하고 쓸쓸한 지압입니다.
0: 남군님,
1: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도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테니.

왕의 부마 되어 궁에 들어와 하느님. 간신조연에 목을 쳐라! 신라 땅기들을 죽여라! 사랑하는 공주 마마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니 온몸에서 비밀인내가 진동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맹세한 범과 용의 길이고 이 끝없는 사륙의 길이 복사꽃 흩날리는 아낙궁 연못과 공주마마와 만났을 적 이리 될 줄 내 알았단가. 하나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온달 공주마마 괜찮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세상 풍파고 나라여. 무슨 다시만 양군님 말씀을 멈추세요. 상처가 납니다. 말해줘 오늘 기억 어찌하여

0: 단장님, 관객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도 티켓을 더 팔라고 난리예요.
1: 그래, 이것만 됐어. 옥경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으니 앞편 얘기는 쏙 들어갈 거고, 이번 합동 공연은 성황리에 끝날 거야.

0: 들려? 저 사람들 소리?
1: 화영서랑 홍주란? 아직 가당치도 않지.
2: 옥경아,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극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극단을 만드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이번 합동 공연이 마지막이거든.
3: 알아?
2: 알고 있었어?
3: 응. 근데 그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2: 뭐?
3: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2: 마지막이라니?
3: 떠날 거라고. 오늘로 내 국극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2: 그만두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3: 영화를 할 거야. 이미 계약도 했어.
2: 옥경아, 나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3: 이제부턴 따로 움직이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2: 너 농담하는 거지?
0: 아, 안 돼! 그럴 순 없어! 네가 아평굴에서 다 죽어갈 때 꺼내준 게 누군데? 국극단에서 돈 빼들어서 고부장한테 기사들 관리하러 간 건 누구고? 내 손 더럽히면서 넌 흠집 하나 안 나고 왕자님으로 굴려.

0: 가게 만들었어. 내가 놔주기 전까지 넌 절대 못 가.
1: 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이 없어.
0: 옥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제발 나 버리지 마.
1: 아직도 더할 게 남아있어. 우리 사이 그나마 좋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마.

사랑아, 오늘 네 연기 최고였어. 사리스 공주님.

0: 영아, 마침 너한테 가는 길이었다. 가자, 기자들이 기다려. 인터뷰해야지.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국극을 알려주셨고 절 최고의 남역 배우로 키워주셨죠.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0: 옥경아, 공연 잘 끝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약속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어떤 공연이든 올려주겠다고.
1: 석 달 전만 했어도 그런 제안이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0: 너 이번 공연 주연 배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차고 나가겠다고? 그럼 남은 공연은? 널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은? 우리 메라는?
1: 저 붙잡는다고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0: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1: 책임감이요?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단장님.
0: 문 옥경!

0: 그러니까 언니가 할 텐게.
1: 됐어. 다 했으니까 언니나 들어가서 쉬어. 에이, 뭐 할 말 있어? 아, 도망 안 간게 마음 놓으셔. 약속했잖니.
2: 언니, 그 정년이 말이오라, 그 암만 해도 그 슬슬 보내야 되지 않겠어?
3: 어딜? 너 이놈의 가시네. 너 또 정년이 야반도주 시키려 그러냐?
4: 아니, 그런 거 아니오라. 아, 그거 정년이 걔 입으로 언니가 보내주기 전까지 아무 때도 안 간다는 말 들었잖애라.
3: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나오냐? 진짜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야 쓰겠냐?
4: 정년이 그 서울서 국국대모 한나

0: 못 버리고 다 갖고 왔다 안 오요.
1: 어디 있냐 대본?
0: 언니
1: 싹 다 불사질러 버려.
0: 언니 불사질러 못 얻었어. 힘이 정년이 한 줄 한 줄 모두를 싹 다 외웠을 것인디. 정년이가 혼자 방에서 그 대본을 꼭 보듬고 있는 걸 봤어. 울도 않고 그 대본만 꼭 보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오. 언니 나는 말이오 꿈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랑께 정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오. 근데 언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언니는 정년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서 하고 싶은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랑께 제발 언니가 정년이 쪽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소? 에?

늦어갖고 아주 넋이 홀딱 바짝 물었어요. 자, 여기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섬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란게요. 여짜요. 아, 여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으더라. 그 오늘이 다음날 아니요. 이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가 추천을 하는 모양입니다요. 도련님이 그러고 말씀을 하시면 이 소인 왕자 산 업계 건너가 볼라요. 왕자 분부된 뭐 춘향 보러 건너간다. 간거를 재고 맵시고 대도 온 처방자 새소모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서왕모 요지어도 편지전튼 청도처럼 말자라고 눈치 꼬양니은 처방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중중거리고 건너간다. 조양불 덮어 쬐고 퍼들에 앉은

천하는 눈앞에 봐도 늦은 때라서

0: 연아, 예전에 정정렬이라는 명창이 계셨다. 춘향가로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소리를 했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고 난리가 나버렸지. 근데 그분이 떡목이야. 선천적으로 탁하고 고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런 목이었지.
1: 근데 어떻게 명창이요? 소리가 갈라지고 떡도 끊쳤을 것인데 언니도 직접 들어봤어?
0: 들어봤지. 정정렬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꿔나 불었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고 했었다.
1: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
0: 정년 인어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1: 언니라면 무엇으로 채워서 불렀겠어?
0: 사람은 눈물로 채울거나 한숨으로 채울거나 아따 해 나오는갑다.

Take it home.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4: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뭔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니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가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곡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곡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곡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2: 누가 허리에 내야 맘자랑 바지 왜 맞추고 앞에서 기라기 한잔아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 열차라는 작품도 어.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으면 뭐합니까? 네, 그렇죠? 네.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1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 생전에 1배주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네.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구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에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

0: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라고 네.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네.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밈 같은 거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없습니다. 네.
0: 리센을 하는
1: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신굿을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굿을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네.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네.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네.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네.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굿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국굿인데 네. 오국굿은 돌아가시면 하는 굿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네.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굿을 주제를 했습니다.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네네.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판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 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 나는 거죠.
1: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렇죠.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가는 거죠.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 있으시
1: 그렇죠 그렇죠
0: 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예,
0: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제가 이제 토속 민요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역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어, 뱃노래.
0: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그럼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0: 개사를 해 드리죠.
1: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 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 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 안녕을 빌어 주는 그런 축원 덕담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2: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주법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입니다.

0: 있고요. 지금 남해안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0: 제가
1: 19년도부터
0: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1: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0: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1: 그런데
0: 네, 그걸 빨리 해야
1: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0: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1: 네. 네,
0: 그게 방법이지 않나.
1: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0: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1: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탕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0: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1: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1: 네.
0: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1: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입문하시게
0: 네.
1: 되신 거잖아요.
0: 네네네.
1: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1: 네.
0: 말씀드리면
1: MBTI 오 신박하다.
0: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1: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0: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1: 네.
0: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1: 전 I예요.
0: 저도 극 I거든요.
1: 대양적이거든요.
0: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 형이라면
1: 오.
0: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1: 오.
0: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1: 네.
0: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1: 네.
0: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1: 네.
0: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1: 네.
0: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1: 네.
0: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삼연육곡 일단 음악을 다 쓰고
1: 네.
0: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1: 네.
0: 또 구사를 하고 있죠.
1: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0: 같은 바닷가인데
1: 네.
0: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1: 파도의 크기.
0: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1: 네.
0: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1: 거칠다.
0: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1: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네.
0: 약간 이 제가 봤던 것
1: 같아요. 이와 네. I의 차이. 아 약간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0: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0: 네.
1: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처음에는 이제 굿을 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해안 별신굿을 잘 하고 남해안 별신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야지 욕심을 가지면
1: 네.
0: 나는 없어지고 굿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볼까?
1: 네.
0: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제 처음에는 단테의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1: 네.
0: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와,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0: 맞아요. 또.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구슬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아,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1: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구슬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구슬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구슬 제작을 했었죠.
1: 아, 윤두리 구.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구시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1: 아,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네.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주머니는 멋을 줄랑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1: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구슬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구세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 들으세요. 네.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네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저는 진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네. 또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

0: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어,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아.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태민한 봄 연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유...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배 구루닥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척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데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풀고 가자.

말이오 밖안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오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벽 반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조왕신 외금신조왕신 84,000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세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구 살강 밑에는 땡그랑아시 색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주군들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고액살 제쳐줄제 삼재팔란 관제구설 우한칠병 잡귀잡신 일체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부굴 두리둥둥 광세는 광광광

0: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시원한 태평소 가락이 매력적인 대치타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진음악인 대치타는 본래 다양한 타악기가 함께 연주를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느낌으로 감상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전통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재담소리 파경을 준비했는데요. 재담소리는 이야기가 있고 해악과 풍자가 있는 소리고요. 특히 가사가 재밌다고 하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도 소리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김유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1: 주당 주거 걸리기 너도 먹고 불러 이산 저산의 명산

생깁시고 천원전을 요구하면 만원전이 생깁시고 만원전을 요구하면 억조만원이 생길지 만원짜리 천원짜리 백원짜리 10원짜리 5원 50전 10전 5전 1전 맞돈짜리

젖다 배야 풍금이 집에 떨렁 가빈 귀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독수리 공방 잔자리에 홀로 자다 근본이 없어 자빠진 너도

새악시 시어멈 시아반 몰래 부뚜막에서 쌀 퍼주고 떡 싸먹다 목에 걸려 자빠지고.

넌 남자 팔자 좋아 남의 부인 댁 정들여 마.

주실 부모 절동 부호 적수 단신 분에다 정을 두고 두루 사방 합다가 파지랑 베고 자빠지니 불쌍하다 밀망기야 너도 먹고 몰라 가다 걸리기 너도 먹고 불러가 이산 저산의 명

0: 잡귀를 쫓아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파경 들으셨습니다. 김유리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등장인물이 정말 많은 곡이었습니다. 뭐 처녀, 총각, 호래비에 장만날에 불어죽은 귀신까지 나왔는데 돈 얘기도 나오고요.
1: 네.
0: 가사가 엄청 재밌어요.
1: 네,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가사가 해악적.

0: 이고 익살적인 가사인데요.
1: 네.
0: 소도 이제 제담 소리로 이제 분류되고 요거는 이제 군놀이 형태에서 기원이 된 노래예요.
1: 서도의 제담 소리는 다른 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소도 제담 소리는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래는
1: 네네.
0: 왔구나. 왔소. 이다. 왔구나 하는 배뱅이굿이 있고요.
1: 배뱅이굿.
0: 네.
1: 네네.
0: 또 경기에는 장대장 타령이라고 또 있고요.
1: 네네.
0: 또 오늘 부른 이제 파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제담 소리인데 좀 이제 굿놀이에서 이제 나온 노래들이에요.
1: 5학년 때부터 서도 소리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시작하신 편인 것 같은데 근데 5학년이면 뭔가 이렇게 서도 소리를 시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정서적인 그 뭐 한 네. 애환 뭐 이런 걸 알기에 5학년은 좀 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0: 네.
1: 네. 어떠셨어요?
0: 이제 서도 소리는 이렇게 네. 요성으로 이이이 이게 떠는 음들이 많은데 네. 어렸을 때 그걸 처음 배웠을 때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개수를 세 가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재밌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1: 몇 개까지 그려보셨나요?
0: 한 20개 정도까지 계속.
1: 아, 그걸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하는군요.
0: 네.
1: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이 물결 무늬처럼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요 하나하나를 다 예쁘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였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또 고향은 그쪽이 아니시잖아요.
0: 네, 저는 인천에서 계속 네. 태어나서 줄곧 자랐거든요.
1: 그러면 뭐 나고 자라서 꾸준히 듣던 그런 종류의 음악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0: 그렇지만 이제 인천에 또 실향민들이 많이 계시고
1: 네네.
0: 이쪽이 이북에서 또 가깝기도 한 편이고
1: 네.
0: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서도 소리 이제 명창 이제 박준영 선생님한테 입문을 해서
1: 네네.
0: 배웠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고등학교 때 이제 유지숙 선생님을 만나서
1: 네.
0: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 요즘 젊은 국악인들이 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좀 퓨전도 하기도 하고 밴드를 결성하기도 하고 근데 김윤희 씨는 좀 그것보다는 전통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유가 있습니까?
0: 지금 배운 소리들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이 소리들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원형은 뭐지?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어떻게 불렸지? 이런 거에 일단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전통 소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도
1: 네.
0: 먼 훗날에 창작을 위한 하나의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또 발판이 돼가지고 또 먼 훗날에는 또 창작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20개의 동그라미 중에 앞쪽 걸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군요.
0: 네.
1: 네. 어떻게 보면 전통에 집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전통으로 더 파고든다라는 것 같기도 해요.
0: 말씀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제가 찾아낸 건가요?
0: 네. 네.
1: 나중에 어디 소개서에 좀 이름 좀 한 줄 써주시면.
0: 네.
1: 네. 그 판소리나 경기민요에 비해서 서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젊은 국악인들 사이에서도 좀 적은 편이죠.
0: 아무래도 타 장르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네. 그런데 이제 또 각 문화 선생님들 아래에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서로 이렇게 또 도와가면서 동료 의식도 갖고
1: 네.
0: 또 의지하면서 함께 해당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도 소리를 접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매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떠는 음들이 되게 많은데
1: 네.
0: 그 좀 처연하게 떠는 게 있어요.
1: 처연하게.
0: 네. 역사.

0: 이렇게 조금 계속 떠는 음이 가는데 좀 처연한 느낌으로 떠는 느낌이 있죠. 표현이 잘 안 됐나요?
1: 슬픈데 더 슬픈 건가요?
0: 슬픈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슬픔이 밖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조금 이렇게 삭히는 슬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을 또 제가 그런 관점으로 네.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해주실 건가요?
0: 닐리리 타령을 부를 건데요. 네네. 이 노래는 이제

0: 조의 노래로 가사가 특별히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서도 지방에서 네. 잔치판에서 유흥요로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계속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와가지고 지금 무대화돼서 노래를 부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릴리리타령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우리 음악에는 3대 성악곡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판소리가 있고요. 또 시조시를 노래하는 가곡이 있고요. 그리고 범패, 이렇게 세 개를 3대 성악곡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범패는 불교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로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범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명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 전승교육사 동희 스님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1: 생전에는 수복광영 자순창성 연년익수 계계승승 만대유전 누립시고 금일날 인연으로 또 한 말씀을 들어보소. 코로나19는 속득종식 하옵기를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하여 새세생에 함께하고 무량

0: 고요한 춤 동작이 고운 나비의 날갯짓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동희스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이게 나비춤이었는데 방금 만나본 춤이요. 이 불교 의식에서 선보이는 춤이라면서요.
1: 네, 불교 의식에서 볼수 있는 춤이죠.
0: 네.
1: 근데 불가에선 춤이라고 사실은 안 그래요. 작법이라고 말하거든요.
0: 작법이라고 합니까?
1: 작법,
0: 네.
1: 법을 짓는다.
0: 법을 짓는다.
1: 법을 몸으로써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네,
0: 네.
1: 그래서 작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흔히 나비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0: 나비무.
1: 예.
0: 이 범패라고도 하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음악을요.
1: 네.
0: 범패가 역사가 꽤 오래된 거죠.
1: 오래됐죠.
0: 언제부터죠?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1: 기록에는 신라 시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804년에
0: 네.
1: 진감국사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830년에 한국에 오셔서 귀국하셔서 지리산의 옥천사, 지금은 쌍계사라고 합니다.
0: 네.
1: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범패를 지도하시게 된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그 앞에 더듬어 올라가 보면 신라 시대 때부터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0: 800년 만 해도 거의 1200년 전이어가지고 정말 오래된 건데,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1: 제가 1950년에 이제 불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0: 네.
1: 어렸을 적에.
0: 네네.
1: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뭐 하시는 모습 보면서 들고 중얼대고 그냥 그저 보통 하는 말처럼 따라 하던 것이 정식으로 한건 이제 10세 이후, 10세 이전에 벌써 이제 인정받고 이제 저희는 기회를 또 받아야 이 장사함을 이제
0: 그렇죠.
1: 수호할 수 있거든요.
0: 네네네.

0: 그래서 3인의 계를 12살에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죠.
1: 네. 아니, 근데 그 나이 때는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좀 다들 좀 놀기 바쁜 나이 아닌가요?
0: 근데 절 생활이 그렇게 놀수 있는 시간은 많이 주지 않으시거든요.
1: 그 원래 시간 없을 때 몰래 노는 게또 재밌어서.
0: 근데 몰래 몰래 놀아도
1: 네.
0: 저는 염불이 좋아서,
1: 염불이 좋으셨다고요?
0: 네, 염불 법당에 올라가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1: 네네.
0: 나는 저걸 언제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게 아주 제그 머릿속이 꽉 차서 거의 그걸 갖고 소꿉놀이처럼 한것 같습니다.
1: 야, 염불이 재밌었다고
0: 네.
1: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싹이 좀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부처님, 우리 인연설에 의하면
1: 네.
0: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셔요.
1: 네.
0: 너는 전생에서부터 염불을 했던 아이가 분명하다. 많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 불가의 사상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군요.
0: 네네.
1: 네. 그 박송암 스님께
0: 네.
1: 배우셨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0: 박송암 스님은 우리 범원 범패의
1: 네.
0: 초대 보유자이세요. 영산제, 지금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50% 영산제 일대 보유자이신데, 정말로 뭐, 이 범패를 계승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1: 네.
0: 아주 훌륭하셨던 스님이세요.
1: 그렇게 공적으로는 그 대단하신 분인데
0: 네.
1: 사적으로도 많이 보신 거잖아요.
0: 40년 넘게 옆에서 공부했어요.
1: 40년이나.
0: 네, 넘게 공부하며 따라다니며 시봉하고 많이 돕고 혼도 많이 나고.
1: 혼도 많이 나셨어요?
0: 예. 특히 저한테는 엄청 무서우셨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그래서 나중에 제가 93년도에 처음 이제 스님께서 내가 동희한테는 칭찬이 인색했는데 오늘 비로소 내가 얘기를 한다면 동희처럼 공부는 해야 된다고, 동희 같은 그 범패를 공부하는 동희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1: 그 이후엔 좀더 받으셨어요, 칭찬을?
0: 그래도 말씀은 안 하셔요. 근데
1: 결국 한번 칭찬받았네요.
0: 딴 스님들한테는 예, 이러신대요. 우리 동희가 잘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스승님들께서 다 송암은 행복한 사람이네. 그래, 왜 그런가? 그러면 동희 같은 제자가 있지 않는가? 열백 제자 부럽지 않네.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입에 잘 웃지 않으시는데 미소를 띄우고 그러셔요.
1: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0: 아유, 엄청 지금도 스님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따라서
1: 네.
0: 스님 생각을 하면 좀, 예, 그렇습니다.
1: 다음 생에도 또 인연이 되시겠죠, 뭐.
0: 그렇겠죠?
1: 네.
0: 이 마음속에다 씨앗을 심었으니까 또 싹이 트겠죠?
1: 지금도 약간 눈가가
0: 아유,
1: 촉촉해지셨어요.
0: 아닙니다.
1: 생각만 해도 눈물이 좀 나시는 모양이에요.
0: 예, 저희 스승님 생각을 하면 그때 왜 스승님께 그렇게 고마웠던 거를 많이 못 느꼈을까? 죄송함. 네.
1: 아유, 다 알아주셨을 겁니다. 아마도.
0: 네, 아셨을 거예요. 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시고 그러셨고, 내일 입적하시는데 오늘 부르셔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또 우리 스님은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까지도 말씀 다 하시고 얘기 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1: 오.
0: 부르셔서 갔더니 사무실에 앉으셔서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말로는 백을 더 산다고 그러지만 백을 어떻게 더 살겠니? 이제 내가 하던 거 너가 다 해야지? 그러셔서, 스님 저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님 저 아직 자신 없어요. 그랬더니 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이 그러면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 뒤에서 못하면 야단 쳐 주시고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도와주지. 네가 하면 도와줄게. 그러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6시에 가셨어요.
1: 그래서 가시기 전에 다 정리를 하신 건가 봐요.
0: 그렇죠.
1: 야, 정말 이렇게 가슴 짠한 또 스승님과의 네. 얘기도 들려주셨는데 네. 이제 스승님이 하시던 거를 잘 이어받아서 네. 또 스님께서 멋있게 여러 멋진 공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불교의식을 최초로 무대 공연으로 올리셨어요. 1995년에 한동희 스님 영산 대작법 공연 맞죠?
0: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불교의식은 이제 단체로 외국에 나가는 일은 있었지만 개인이 무대에 올리는 일은 없었어요. 개인이. 근데 그때 저희 스승님이 81세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스님 생전에 스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놓으라고 많은 분들에게 또 후학들에게 공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자 했을 때 못하게 하셨어요. 이 불교의식을 무대에 올리면 벌 받는다. 부처님께 하는 건데 어디 밖에 무대에 올리냐. 하지 마라. 그래서 스님 팔순 기념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1년 내 졸다 매만 두 번 맞고 매를 두 번 아주 호되게 맞았어요. 저는
1: 아 진짜 매를 맞으셨어요?
0: 네. 그러면서도 1년을 졸아서 매를 그렇게 맞고도 그 다음 해에 또 내가 정월달에 세배를 가서
1: 네.
0: 스님 저 고려는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네 맘대로 해라. 너처럼 하여튼 한씨처럼 고집씨네는 고집씨인 건 없다고
1: 네. 네.
0: 오죽하면 한씨하고 남의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셨어요.
1: 그 정도로
0: 네.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시는데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네 맘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막 벌떡 일어나 도망 나오면서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도망을 나와서
1: 네.
0: 준비를 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누가 이걸 봐준다고 하냐. 국립극장인데 객석에 스님 한 분만 앉아 계시면 돼요. 다른 사람 안 와도 돼요. 스님 한 분만 와주세요. 뭐 그냥 일시에 티켓은 매진되고 만석에 대해서 2회 공연이 갑자기 30분 간격으로 2회 공연이 됐어요.
1: 네.
0: 스님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품평회를 하는데 그냥 웃음이 안 끊어지시고 좋으셔서 그리고 그냥 무대가 다 끝나도록 저 무대 저 한쪽에 출입구에 앉으셔서 그 순서를 보시고 아 얼른 준비해 지금 나가야 돼 막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챙기시고 끝까지 그렇게 첫 무대는 이렇게 손잡고 나가서 같이 소리해 주시고 다음에는 끝까지 앉으셔서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1: 그게
0: 예,
1: 느껴집니다.
0: 예, 예.
1: 네, 정말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되셨어요.
0: 네.
1: 최근에 범패 음반도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그 대단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0: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걸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후학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많이 망설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70 후반에 들어서 이제 80에 가까우니 점점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밑에 제자들이 자꾸 남겨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1: 남겨야죠.
0: 남들은 코로나라고 다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틈을 타서
1: 그 틈을 타서 네.
0: 했습니다.
1: 귀한 자료를 남기셨군요.
0: 네.
1: 아이고 이 중에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곡을 생각하시는지.
0: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불가에서 이렇게 맨 마지막 항상 의식 끝에 하는 이제 화청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밖에서는 회심곡이라고.
1: 회심곡.
0: 네.
1: 네.
0: 불가에서는 화청이라고 그럽니다.
1: 화청.
0: 고로화청할청 모두에게 다 듣 쉬운 말로 이렇게 전한다는 의미에서 화청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희 스님의 화청 함께 들어보시죠.

대중 이 한 말씀을 들어보소. 오호라 슬프도다 삼계가 화택이요 사생이 고해로다. 이 세상에 낳은 사람 영웅도 자랑 말고 호골도 자랑 마소.

줄 탐하여서 채 죽을 줄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계행 소분공덕 도무지 허사로세.

살아가며 동서남북을 돌아보소. 초라 인생 살아가네. 해와 달이 공하건을 세월 믿어서 무엇하며 저자권서 공하건이 황천길에 쓸데없고 대장경에는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색죽시궁 행화도화를 곱담아수 꽃이 피면은 며칠 가며 공중재상 호걸보소 죽어지면은 허사로다.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사가 허망허다. 둥근 세상을 살아가나 근본 마음 청정하오. 종일 탐심 언제 쉬고 재물 가적 걱정일세. 가는 길에 노소 있나 부귀빈천은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되고 화장장에 연기된다. 동쪽에서 소순해가 서산나기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닭이 운다. 청춘 세월을 믿지 말고 허성 세월을 하지 마소. 일촌광음 지나가면 어린아이 청년되고 찰나가네 노인되면 세상사가 괴로웠고 부귀영화도 쓸

군밤에 광명이른 등불이요, 생사고해 너른 바다 건너가는 돛대로다. 여보시오, 금일대중 또 한 말씀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을 감고 어찌 볼꼬. 지공무사 밝은 달은 높은 산에 먼저 뜨고, 대자대비 불부살림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은 감흥이라. 무량무변 세계 중에 극락세계가 제일이라. 극락이라 하는 곳은 승성남녀 존비귀천을 물러나고 일심으로 염불하면 극락세계 아니갈까. 여보시여, 금일날 함께 하신 사부대중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악한 일은 짓지 말고 선심으로 마음 닦고, 생전에는 수복강령 자순창성 연년익수 계계승승 만대유전 누립시고, 금일날 인연으로 또 한 말씀을 들어보소. 코로나19는 속득 종식 하옵기를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하여 새세생에 함께하고 무량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사물놀이 땀띠입니다. 사물놀이 땀띠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4명의 연주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하고요. 사물놀이를 통해서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편견과 맞서겠다. 앞으로의 활동도 그만큼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들려줄 음악은 긍정의 힘과 희망을 전하는 봄소리입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름에 모든 멤버들이 다 열심히 연습을 한 나머지 등과 뭐 팔 이런 쪽에 다 땀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차라리 땀띠가 나도록 열심히 해보자 해서 땀띠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작 국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작 국악에 각각의 멤버들이 장애로 인해 좀 고생했던 일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음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넣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땀띠가 이제 20년을 맞게 됐어요. 어느덧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저희 모두 다 사회인이 되었는데 이제 땀띠가 성인의 나이가 되는 만큼 더 성숙한 연주로 여러분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뿅!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섹션이 이제 따단 따단 어, 따단 주세요.
1: 네. 계속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금방 이상한 이런 거 잘 할까요? 네.

0: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 겁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투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3: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Let's go! 선물이 박수!

0: 우리 사냥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내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이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2: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간다. 낙양동 천이 화조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정 최고. 낙양동 천이 화정. 낙양동 천이 화정.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2: 와,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한,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긴장해. 가보도록 할게요.

0: 너무 오. OST 이거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복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여기요 돈이.

BBO. Let's go.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떨어 서버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떨어 서버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동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단종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신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KT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러분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0: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1: 멋있어요.
0: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드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2: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3: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4: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7: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1: 샤시 역자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예,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0: 동양별 신구 니대 인간 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네.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동양별 신구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0: 이제 동양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별신굿이 있고 오구굿이 있거든요. 네.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굿이고 오구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굿인데 네.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구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네.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네.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네.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네.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 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 생전에 일배주를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1: 네.
0: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구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엔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1: 네.
0: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1: 네.
0: 막 그런 밈 같은 거
1: 네, 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0: 네. 리센 하는
1: 저 거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신굿을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굿을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1: 네.
0: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네.
0: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0: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네. 상청 예,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네.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이내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네.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그새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국꽃인데 네. 오국꽃은 돌아가시면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네.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꽃을 주제를 했습니다.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네네.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판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나는 거죠. 예.
1: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쵸,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가는 거예요.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이 있으시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네. 예,
0: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제가 이제 토속 미녀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역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뱃노래.
0: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0: 개사를 해드리죠.
1: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예.
2: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프로그램

없어.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 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그럼요.
0: 입문하시게 네.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1: 네네네.
0: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0: 네.
1: MBTI로
0: MBTI.
1: 말씀드리면,
0: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땐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I거든요.
0: 내향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E형이라면,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I 성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0: 오.
1: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타악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사면육각 일단 음악을 다 쓰고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토리나 육자배기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근데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0: 거칠다.
1: 크잖아요.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잘
0: 이
1: 정도이거든요.
0: 파도도 또 MBTI에 연결되네. 약간 이
1: 제가 봤을 때
0: 이와 아이의 차이. 아, 약간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또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굿을 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해안 별신굿을 잘 하고 남해안 별신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야지 욕심을 가지면 나는 없어지고 굿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0: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1: 맞아요.
0: 또.
1: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0: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0: 왜요? 어려워서?
1: 만들면서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0: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1: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0: 윤두리 굿.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1: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0: 진짜요?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1: 뭐
0: 건지.
1: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0: 장
1: 게
0: 보는 설명.
1: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0: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줌마니는 멋을 줄랑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아...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아~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어,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고민 부분이 있었어.
1: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구슬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구세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 들으세요. 네.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네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아.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 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어, 저는 진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그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어,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아.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축원의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태민한 봄 연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 만리배 구루닥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척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대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 풀고 가

마루 밖안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옥 이벽저벽벽 밭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만고액살제 처줄제 삼재팔란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귀잡신 일체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임 광새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부글 두리둥둥 광새는 광광광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바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서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한 시간 연습할 거, 네 다섯 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네,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고.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설명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1: 고집세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고기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되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담으면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네. 또 앙콜이죠?
1: 네. 네.
0: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좀 준비했어요.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성자들의 행진.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0: 아니야.
1: 방랑 사줘.
0: 그 전이야. 방랑 사준 전에?
1: 더워.
0: 아니야.
1: 가.
0: 아니. 가 다음에?
1: 살아.
2: 여기 지도 덩기부터 이별이야 들어가는 거 한번 해봐.
1: 생쪽무게.
0: 맨날 틀리냐 여기?
1: 안 해. 안 한다고.
0: 해야 된다고.
1: 싫어.
3: 첫 아이였고 첫 부모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산의 기쁨 이런 것도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질환 판정을 받았어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도 평생 낮은 지능으로 살 거라고.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호흡쉬 할 수 있는 우리 국악 소리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판소리 전수관에 데리고 가서 이제 초등 내내 6년 동안 판소리를 공부했어요.

언니가 레슨 받고 온 거를 집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익히게 돼서 불렀어요, 조금씩. 근데 부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저도 하게 된것 같아요.

0: 몇번혼자서보고 또같이서보고하니까확실히언니가조금장애가있다하더라도언니랑같이하는게더마음이좀든든하고또부르기편안해서같이하는게더좋은것같아요
1: 송년이가저를잘챙겨줘서좋은것같아요저혼자공연하는것보다는

0: 어울려?
1: 따로 봐줘봐. 어때?
2: 예쁘구만.
0: 약간 깔끔해 보여.
2: 좋다. 예쁘다. 응? 지원이 치마도 그림도.
3: 지원이 성현이도 티격거리고 싸울 때도 있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서로 경쟁자도 되고 서로 조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국악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언니와 동생이 이렇게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서로 그걸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0: 연주 전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요. 태평가랑 뱃노래, 잦은 뱃노래입니다.
2: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쭉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랐고 너무 예쁘게 잘해요. 그래도 잘하고 동생도 잘하고

0: 저는 지원이, 송현이가 두 친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친구들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저는 들려주는 것 같아요. 말로서 또 하지만 실제로 무대에서 또 본인 살아가는 얘기를 해줘서
1: 매 순간 무대에 올라가기 전과 끝나서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도 많이 들고.
2: 공주시 홍보대사이기도 한 이지원, 이송현 양이 나와서 경기 민요를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어디야, 어디야.

0: 음악은 제 삶의 전부인데 그래도 재밌어요.
1: 앞으로 더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국악인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요. 다른 장르도 국악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2: 발달 장애를 갖고 있지만 대학생 생활도 잘 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들 지원이처럼 어린 동생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아리랑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도 될 수 있기를.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0: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

라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조선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조선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태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부산선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합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제 이연족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임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훈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영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삽,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주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염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네,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1: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 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장녀집 안에 있던 장녀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헌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0: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8: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무화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0: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9: 누구야?
10: 꼭두.
9: 꼭두? 꼭두 각시?
10: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9: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 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10: 내가 원에서 이쪽인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9: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10: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9: 두렵긴.
0: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11: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이 들어보세요.
12: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훌훌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0: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13: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0: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12: 안동상여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여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여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여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0: 담아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1: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지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레동 우둘린 여인. 그 원어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0: 흔들리게 되죠.
1: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가끔 그런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1: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0: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1: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0: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1: 불이 꺼지고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0: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1: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이냐고, 이 일이고. 3일날?
0: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1: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교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6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0: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1: 땅을 다 파서 이제 하관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이 길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0: 알아요. 네네네.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2: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2: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2: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3: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선 안 돼.
4: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0: 마주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1: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2: 방해하지 말고 비켜!
1: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0: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3: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0: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4: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겠지.
5: 아주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0: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5: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하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달을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0: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5: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그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0: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6: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좀 돌아야겠어. 좀 넓게 잡아줘야지.
0: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0: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1: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2: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무늬 넣을 예정이거든요.
1: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3: 꼭두도 또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0: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4: 우리 다시대 일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대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5: 그러네.
4: 이 중이 어떤 중은 뭐하니? 윗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대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웃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예외였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부터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0: 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2: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1: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다시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례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뭐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쳐보지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 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 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죗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명상은 마음의 보약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명상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키는데요. 혈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 뇌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면서 뇌신경도 안정되고요. 면역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 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 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 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을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왼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내는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아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면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이렇게. 들어가지고.
1: 삼겹에 오세요.
0: 탱글탱글해졌네. 가봐야 되네.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맞추고
1: 맞추고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2: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2: 올라온다고요? 네.
1: 아니 이것도 같이
2: 네, 전체적으로
1: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가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면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아이야키는 이제 북한 학계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0: 뭐야?
1: A잖아.
2: A라고?
3: A 갖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4: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아, 저희도 이렇게 문화 통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2: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동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50년대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디션 결과 발표 곧 시작할 거다. 들어가자.
1: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에 참가해서 재주를 뽐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동 공연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와 공주, 아역을 맡아 무대에 오를 배우는 온달역의 메란 국극단 허영서, 평강궁지 역의 메란 국극단 홍지란,
2: 허영서 인사드려야지.
3: 영상 찾아보고 손을 들어주세요.